0: singing jobna ba gun kan song da da chi ji sing gu chu bi le chin de ne be jong long chin nin ji le kong kam ge long chin cha nga dang ngi ji bi hyu lam xie bi le chin che de ling ge le chin na gun bo zha xi da yang ji dang ji ji bi de cha de xue jin pa yu chen dou zhong qie ruo qi zong ni yin bi gun bo zha xi la ne zong di sa xi do xi jia me bu xi la qiong xi bi dui ni sim ding ni cong li la ga mi da 一面天不歇也不是。谢了你东叶罗你总，也在军备从里了人机修把当，老戏送机，让啥人用的全比干都歇比，得对人家从里当，顶进家，养着把所歇比，得对连年下也吹修把。得你人民，连年公司当，现在多以听说所总的，别下家，蒙着气味从把习得就也不是。
1: 다그 바로니니나 파여 보종 참도 로치니리 니레렌데스나 총녀데나리 다 총녀데 토머르 절로 니동 절로 야자군부가 총녀니 니동아 저댕 데졸어 총녀베 약보던리 니동 절로 잡적 그 밤저던 냥냥귀 마송드 다 야자군부가 전통데 마찬 강아 쳔본데 돈 쳔본데 토던리소
2: 你懂，等于老大大了，我做朋友呢。如果去总看嘛，都想起啥子呢？他，家给了账次些的，不给了，让总给搞些些的，搞多等那些的，给多我们自己等那去懂的。等你得等到军龙做，等你家能给从帮忙不？我做朋友了，通用的，他多个从你捏的。他我做个忙做刚了，刚上别，他受不了伤，等那做等那做，他让你了得军龙的伤的。
1: 다 독 총리 년은 잠시리 단에서 아니 당하게 독 총리 때 다 니동 걸로 되는 거 줄이 되니 아 저기 뒤 장수 세주디 다 깨라 지진이 지진 단다 총리 되니 아 저 파인이 파낭친 단다 그 총아 쳤통 되니 제거 종무 당아 저기 총리 로산 때 되리 주남 되니 당아 저거 뭐 망고 종무로 손 파나 중간포 다 총리 년 되니 토마 다 종무는 로디 되니
2: 那总共能做的，等你，把那多从年木包来的公布在那里，该咱们就交给在咱们些的，得了刚刚前面在那有的，等你从把的时候把人都，这玩意儿做过呢，刚刚刚刚刚上在那有的，等你，嗯，你当就在军人的呢，你当接下来嘛的把那当总共了，从那里呢在那得的，他做独从，
1: 这从哪里做？
2: 嗯，嗯，呀呀呀呀，总共在那司令中间是有了，
1: 嗯，
2: 在那里，在那他独从给在那从了，在那有的，
1: 嗯，
2: 在那他江宁呢。
1: 要接继续给他中间卡个冲吧，北京、上海、广州的什么冲吧也用的多用嘛，但是用嘛。哦，是是。
2: 他都给他接着的，你他那从那年他那地，他你当接着了你爬一路出龙，
1: 嗯，罗起了，嗯，并且嗯，四楼楼梯是谁的？他那从那地，四楼楼俺的地有的，
2: 嗯，就军人部队的人，
1: 是是，嗯，是是是。那四楼楼进去，他等于呢。
2: 독총라서부터는 진도리도다 음저다 텐지 리키나 친다 그 총래 다 도이나라고 어도도 정도 되는 독총 텐지 가요 라소바도 되는니 작홍도 되는 총콩 진난 전콩 팀으로 리지도 링잠나 그러고 리리 다사 내 토마시엔도 그 장스 세지대다 장스나 당아서 보세라 응 텐사 츠 츠스나 다 츠지 리 자마르다
1: 리리리
2: 다 보니 통백 람종게
1: 가요
2: 가요 다데 게다 친구들 차용되더니 데라 다 좁지 가요 자고마 참마 람종 그리
1: 람종 때 도로
2: 람종 때 도 때나 마 촌저 다 넘도 쇼 때나 좀 참마 저서 데카 때나 좀 줄이 샤르 다 욕사 때나 때나 저서 데카 때나 좀 줄이
1: 어 예
2: 아니 니동 죽자이 때나 야마니다 중부 땡진 세서 때나 다 도왕 게다 친구 진게 다 다 자게라 샹야 이세
1: 어제 어제
2: 다 보게라 양지 봐서
1: 양지 봐서 예예
2: 다 좋자 양지를 줘봐
1: 어제
2: 가도 돼서 봐서 던다 봐
1: 가지 전부터 어제 어제
2: 다 던다 지동이 우리 다 때라 윤호 강을 강성 던다죠 던다죠 다 때 심지어 던다죠 다 양지 그 능력 제고나 다 사체 다 때 독체 요라 때 다 노와 치미 대소를 제근도 대소 참아 제제도 된다 다 통공 때 사체 목을 뒤 다 잠증이 미 이제동 이제병이 연바 단단 통도 다 단단 제요리 단단 요도 대소 참아 죽거나 다 찬도 동제게 ngakhung rwa chi zong to, ten chi zong yin
1: tong to.
2: Tani rangka paayu ta nyesan ni tanda thong yung di, teso lo yunung kaana kaansan zi. Ta nyitong jebjo lo paayu chulo ni, ta nyitong jo nga lo marjong chang se na ta janyar kaang tanda zi.
1: Ori.
2: Tanda che go nyi yori. To teka zo wo ka leray ni te, ta yangtra lehnu zo ni, ta la do chungwa. Ta na jem zi, jen chan raha manda.
1: Ori, ori, ori. Ngo ya, la supa.
2: La supa tanda. Tani chan na shiam jo ke, jo tse ke, upo tanda yora.
1: Ori, ori, ori.
2: Tanda wangpo leno zo yori.
1: Zhe, zhe, zhe.
2: Tanda zo, tani te jaji tanda tong.
1: Nyentong kyo nga lo. Zhe, zhe, zhe.
2: Tani nyentong kyo lo chamdo chongchir jezei do yin tanso se na. Ta jake la Changdu Shi Guangshan Shi Xiehui tanda se na. Ta tanso te wanyi yori.
1: Zhe, zhe, zhe.
2: Ta tek ta chokzong zhe zhe na ta ngarari.
1: Ta tanda tinso tanda je wanyi ji to. Ta tanda je tinso je zuyena yabo yo sanga sanli. Sanlo tanda gandhi song wari.
2: Ta te... nga zo paayi la tongzay mokser chi tanda yodu rintang mishi ni karu do pawa la ngunzay tanda zo ni kashi kita do zi ni mayi di tozari do chodo tanda ka pawa tanda ngunzay mung zi ni teni lengi rje shimarda yak zo ti yewa se mishi ta janang la maa ndewaan da zo go na ta kasa kani ka nga chenpo teni chongraan da ja chenpo nir zo go na ta sajong ken da yin nguna jabjor ta ta zo ti zo ta na tekar ka chomchi dreja ka tanda nipa yorin
1: zhi zhi zhi zhi Lensho zhona jing tang ta ma gyeshik mwen ni mwen li pa zi yik chan rogu xio na ta ni gong rin ni wala pa chong jing zhig na chi xin na la ta zanzub ji yo na la dabdi la ro
2: ri ri
1: ri ri ri ri
2: ta tanda ka zanzay jen mi na ta ma hong pa ka ti pa jie jia qin mo tanda zho jio ma
1: ri ri ri ri ri
2: jio cha mok sel wa ta yang zha sa ji ti nga zho zhong hua ma ra ka ta jio cha chi mok sel wa tanda
1: ri so jing ka jio cha zhong zhi ho
2: so jing ka jio cha
1: ri ri ri
2: ta nga zhong zhi na ta ta ta po ta la te zho ni ta yang zhig jio cha tanda longo tongta ke loji yo ba tanda jaji yo
1: re re re
2: ta yang zhig na chi mokse ke ngu bo tanda yun du tani deso ke ta chom ra zhi na mucho jim mandao deso rinne te ta kongpe tong gu na ta tongso te ngay par tu gu gondo
1: no re re
2: ta deso ta paayo nzuk chen zhi na mucho jim mandao kasa ke paayo ke pam jor ya jie tanda kansa kano samu tong ta te wanyi yo re
1: no re re re re

0: ཁྱི ཕྱད མི ཤེས པ དང ཁྱི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ཕྱི 다동 소프 딜라 게라보이 야 니카 너무 좋아 동거 휴지다 타드 므나 소지 바바 느지 팀부 속여라 바비 보가 송가디 긴주보이 나 저지라 비체 야보 메비 진딩와 비체 야보 메비 제다 장자 시가라 카헤라 두주 딘비 디지 윤진 비슈 당치 준네 라게지아 두 포비 년카 헨드키 저 자즈기 갸가보 통와 갸로르 인딘 예비 데자가 닌코 당지치 미르보로 느지 차킨소스비 마디위 게라보예 저남초 디탄초이 최지에 진자게디 가이미고 신조 담보 효바 라마타 타마 텐주미 타마 도위 로열라 사투란디 코비 난가 야니 텐주로 신비바 고진소위 디나우 동가와다 고유코와 리포로 휴미바 차지여 미바 드바 동바라 오마 통주미 드바 동바라 오마 동나 오미 난가 저그라 포완 유코 마중와라 주미 난조위 소주 초라 조아마시 오미 저가 남 잔로나 주니
1: 那些解决人就去。是，查巴达金多三九多，做巴达尼，对这有人不对局面。做巴东金多查巴索拉伊尼的呢，做巴东对没巴局面，做巴天高伊，对待有人不送呢，让有人给接，做巴隔壁内部拉不远。呀，对看多索家穷人所见面，索家接吕布罗才给门站位，内东不差些尼，对右边。 没差的是看路那一年，没去乌兰局，可比那等着去。乌兰西木罗查中华党，罗杰巴吕巴忙哇，查瓦吉巴所见，内达团结，查起瓦卡吉拉，罗切提及右边，引起一只奇观。中南错，现在查西查南内巴里平板面一把的身手，顶个慢慢不黑了，人家查在内达，查些头内不个月见，在外地黑内丢呢。
0: 天呐，今天就初一去，查啥子当？这娃听不一把些，查啥就催了几次，查些头一内婆娘去，俺就今天初一去查啥子了，多难些就能给听不赢。俺去，你日查一马牛的，给咱多存在些故事些呢？昔日你日查一马牛的，开周个能存在些个，可是。 三马擦过三句了，搿不一次。你把多，我再忙着三句吧。当三马手机很多人讲忙着三句，对那写一些可能多三马说了，用着写的，让你去随吧。

망쳐시나 디위 야보여 대게 라니지아 칼라즈위가스 차이마뉴라 춘지시디 차뉴자 제바다 사마가 조아마냐시라 진쉐치아 헤미이 교뉴자 루나야초 간당간지 라니지 디탄키 디주니 차뉴자 사귀바다 차비야자 사귀

다다 렌지 메신 임반단 베종 나치 사귀 하르종 샤마 종다네 임비 동만 루츠 예비 링둥이 같이 유종레 룽던노 저 같이 치틴 갸베 노우가 제제 몽타기 온토 디발레 또 온통 종니리 치와 메상비 예동가 메르바히 타몰링라 니피세 링비 같이 치틴 갸보동 포 루야 로리 노 힌든 동만 노르 메체 룽 숨라 노르 메체 룽 숨라 소바 참라페 타르 유양 공바 틀라 야베 코르헤여

다 티에지 샤라토 뉴말라 소바 인럭데나 드라마싱도 다 페젠 노솔라 하콜록데나 드라마싱도 삼비 티에지 튜나 런던 드라마싱 나 파죠지 런던 라바티 라아

0: 다 총도 챔보세도 데네나오 이게 되게 타마 리니크 도니세도 다든다치이나 제 리니크 자 챔보 데네 땡사보 덴데치 세운데 잠바 겐치가 세나다 나조고 사총 데게 테라 사자 데게 치라 코지안다 세난다 퇴지안다 세난다 덴데나치 제용도 거상 선론다 군요연나라
1: 라소도 군요 여절에 데 겐초기 숨바나 예레 창도 초인도레스라 창도 총긴도레스 창도 메인도레 창도 창도 리넨도 리넨도레스 또 뭐부터 탐험들다. 그 개척의 산도다. 남한리한테 전도 자단 날라리다. 탐배 날라리다. 파전 두들린다. 전도 지레노아. 인급이 조천다다. 덴는 슬린로 따오들로 파토로 바탈라와 지도 니자서래. 안나는 슬린로.
0: 올라서.
1: 슬린. 덴는 천도로 그 바탈라와 지도 니자서래. 안나는 야 하살로 지도 니자서래. 안나는 막 옛날 그 코미로 지도 니자서래. 또 저자오들로 추기 창지할 따오들 전도도 레가 말해. 대어들은 아기 다섯 절에서 창도 초인도래, 창도 메인도래, 창도 총균도래, 창도 리넨도래서. 그다지 이제 알아서 나랑 그다지
0: 챘도. 이게 왜 세대 조치 세대 잡아 따따따따 지금 리넨 다 틈바 당한 저게 로지 다 틈바 등이 제 소인데 잡아 배가 존나이나 로시 세면다 등이 제 용설. 괜찮다 창도가 사가사가 걸었다지 체크 다 샤야이 난다 조치 왔더니 러지 사대 창도 인자 영어 또 얘는 뭐 제게 배가 여지를 걸라. 대 제스 나가 저 창도가 너무 그 리넨 근자
1: 前者人呢，这个现者谁呢？马上他这跟着人呢，他都跟满扎不得。他那到这了，打算找个上班那个，他那个啥干了，他去抢到个他，总卡出去要了，他专门用啥要嘛了，他弄了点呢，人那个拿起的，接拿自己的毛不就疼了？他有的在拍的拍，喊上上的来着，他不急呀呢，嗯，我去抢到个炸药给。
0: 炸鸡肉么？满康个炸鸡肉，
1: 他妈都搞了，弟弟说了不及格就老高手了，都，他们给拿了龙个鸡冻还是要把酱酱来的，等他给他忙不多，嗯，加大拿了都给中档也拿了，加大拿了都给当酒也拿了，等拿应该他们给拿了是拿了十九了，等拿应该都这做了，这个俺那俺去打我的做了，打算抢到个桌也拿了，满康个鸡拿了，鸡都拿了半天不多，真拿了半天不多，快快让给吃了，弟弟这个粗瓦的鸡、羊肉的、牛舌什么的，平常粗布。
0: 生养都不够，
1: 太多上山去真的，不行了。他妈加大拿了，从把他鸡巴打把的说，市场的也疼了。得了疼的也就是了，疼什么的？不啥不？卡通不了啊？这了疼的也就是了，疼什么的？不啥不？卡通不了啊？这了，这粗把的了，疼不了啊？粗把疼不了，就是这里一斤拿了，得了就拿了疼，嘎了拉毛，拉毛拉都吃穷死。
0: 哎呀，
1: 家里没伢做么？嘎当家里也穷死，得了也了的，得了也了的，俺那说帮他是啥的？帮他是的，打算帮他过清香是啥样式的？过清香，这一拿了。 草鱼苦钱汤是苦汤吃不着，那你我吃松鱼，得了一天得了就，得等了忙着一天的陪着，都一炕上了，给他吃不得了，吃人了。然后在走路，等了帮他苦钱汤到了那个大把鸡巴的，那时候就得走路可了，咋就上不有的走了，得大把他里面留着得了，那时候就给着了，得那时候就得老弄了，老弄家有长个什么的，啷个搞都不，等了也，等那边吧，那边吧，那个下光了就给了，下光了就走了，得走了大把鸡巴的这个不，别的还那个干干上的去。
0: 前半，等那个山了就能拍的多巴的机，等那忙不急，那我用个吧，用个不就成起了？下光了就那个了，下光了什么还那个通不来的？对，我这个没意义了，等那进度，嗯，下光了都接车辆来是，只忙中给你来往来是，有那些没啥没几没啥，下光了就有往通没啥，以前那等那等那等的这个，坐下的机，这个大把鸡巴个辛苦他妈的弄了，让许个人通都上真的。
2: 但人类什么的，别养个的野菜农的就多养点什么，搁点点人类个家猪也难着，啥看也难着，搁点点个草啊、西路、西东，得做草木的农的还高有啥的啊？人，得养个做个野菜种吧，不就我那些那样，人类个就长，跟我那，他别来钱不个来，个先开起来都上头了。
0: 但是西塘跟我做别个看那些。 ye de zama shilan zho nga zho lo yung da tante jin zho de zama kongzo se na kyang do ke ma se ma de pe chong ke bu je re se do kongzo ke da san lo na lo la she shu ke ma ke ngay ne he na kyang do ke sa de ke ma de zho na chong la ke bu je ge sa na chong da kyang do ma nian zhe a chin zhe na yo se le
1: da chong da kyang do ma zhe pa da wo de da ke da song an kong lo he zhe na yin de ka kyang do da song kong lo kyang do ma yin do re kyang do chong kin do re kyang do ri nin do re sa de ya ma jada na lo yin de ji tambe na lo yin do lo ngama do kala te dem patu langa de kala ndon da ji yin sa di lo patu patu chalun jiwa mambu yodora jen jiwa da nyam di da tanda ki chere zina mambu ji yawu di zolo ko rinne de yen da manda barga ji ronye ki chere zina yobi ki sui jen ki rimu tola chu yen na rinne de zolo en ndo ne ronye ki chandu ki rinne de dalo da kala chere sun hyun da den tanda ki chandu rinne pensong su mundu zolo de da bacha chenpo chen duu san yen la manda wa ge cho ki yi ton na la da son bina sichuan da yin na da yu zang ki tagi tolo zolo chandu ki yi del dao del gong diolo pata rada rada chenpo chen yinpa da ᱛᱚᱱᱟ ᱛᱚᱱᱡᱟ ᱪᱤᱵᱚ ᱡᱚᱨᱚᱱ ᱫᱚ ᱭᱟᱱ ᱨᱚᱝᱠᱷᱤ ᱜᱤᱛᱟᱱᱟ ᱪᱤᱵ ᱛᱮᱞ ᱱᱟᱣᱟ ᱪᱤ ᱠᱚ ᱫᱚᱥᱨ ᱠᱚᱫᱚ ᱪᱷᱟᱨᱥᱱᱟ ᱠᱚ ᱨᱚᱝᱥ ᱠᱚ ᱯᱟᱱ ᱡᱟᱢᱵᱚᱱ ᱨᱟ ᱫᱤᱢᱚᱱᱟ ᱛᱟᱨᱟ ᱢᱮᱵᱟ ᱤ ᱛᱮᱞ ᱭᱮᱱ ᱫᱤᱥᱟ ᱞᱚᱠ ᱛᱚᱣᱟ ᱢᱟᱣᱟ ᱭᱟᱱ ᱛᱟᱞ ᱫᱟ ᱭᱟᱱ ᱛᱟ ᱛᱟᱞ ᱛᱟᱣ ᱫᱤᱞᱚ ᱛᱮᱱ ᱱᱚ ᱱᱚ ᱫᱚ ᱠᱟᱞᱟ ᱪᱷᱟᱱᱫᱚ ᱜᱮ ᱨᱮᱛᱚ ᱪᱷᱚᱫᱟ ᱪᱟᱢᱟ ᱫᱚ ᱪᱷᱟᱱ ᱛᱚ ᱫᱚᱥᱟ ᱢᱟᱴᱩ ᱜᱮ ᱛᱟᱨᱟ ᱦᱤᱭᱟᱥᱤᱱ ᱫᱚ
0: ᱡᱮᱞᱟ
1: ᱯᱟᱱᱥᱚᱱ ᱡᱮᱱᱡᱤ ᱫᱮ ᱢᱟᱱ ᱥᱟᱫᱤ ᱛᱟᱱ ᱢᱚᱠᱟ ᱞᱮᱯᱟ ᱛᱮ ᱞᱮᱯᱟ ᱛᱮ ᱥᱚᱢᱚᱱ ᱫᱚ ᱥᱚᱢᱚᱱ ᱡᱮ ᱪᱮᱱ ᱛᱮᱱ ᱦᱟᱢᱟ ᱦᱤᱡᱤ ᱴᱤᱢᱩᱫᱚ ᱦᱤᱡᱤ ᱴᱚ ᱛᱮᱫᱚ ᱦᱟᱢᱟ ᱠᱷᱟᱢᱵᱟ ᱜᱮ ᱪᱷᱚᱢᱵᱟ ᱜᱮ ᱛᱮᱱᱤ ᱦᱤᱡᱤ ᱫᱚ ᱛᱮᱫᱨᱮ ᱛᱚ ᱜᱟᱫᱮᱱ ᱭᱩᱞᱟᱱ ᱨᱚᱥᱮᱱ ᱠᱟᱱ ᱦᱟᱪᱚ ᱪᱩᱱᱟ ᱛᱟᱯᱚᱨᱮᱥᱮ ᱪᱷᱚᱢᱮ ᱦᱤᱱ ᱪᱩᱱᱟ ᱱᱮᱥᱚ ᱨᱮᱥᱮ ᱭᱟᱱ ᱨᱚ ᱭᱟᱱ ᱨᱚᱥᱮ ᱛᱮᱫᱟ ᱫᱚ ᱛᱮᱜᱟ ᱛᱮᱱ ᱠᱚᱞ ᱪᱷᱚ ᱱᱮᱣ ᱫᱮᱞ ᱟᱨᱚ ᱠᱷᱟᱢᱵᱟ ᱛᱮ ᱟᱨᱚ ᱠᱟᱱ ᱦᱤᱛᱞ ᱛᱟᱣ ᱫᱮᱨ ᱛᱮ ᱪᱟᱫᱟ ᱱᱟᱞᱟᱱ ᱛᱚᱱ ᱪᱷᱚᱢᱵᱟ ᱛᱮᱜᱮ ᱫᱮ ᱠᱟᱞᱟ ᱪᱷᱟᱱᱫᱚ ᱨᱚᱝ ᱱᱚᱱ ᱫᱮᱢ ᱫᱟ ᱵᱟ ᱥᱟᱪᱩ ᱠᱟᱱᱥᱟᱞ ᱱ ᱡᱤᱱ ᱛᱟᱣᱟ ᱛᱮ ᱫᱟ ᱥᱩᱭᱟᱱ ᱫᱮ ᱛᱷᱟᱱᱚ ᱜᱚ ᱫᱚ ᱛᱮᱱᱟ ᱪᱷᱚ ᱨᱮ ᱥᱟᱱ ᱛᱮᱱᱟ
0: ᱜᱤᱛᱮ
1: ᱜᱚ ᱱᱚᱱᱮ ᱥᱟᱡᱟ
0: mō māngwō chē gēng chē sēwa tā, nē māng chē sāng kēng dāng sōng ngāi mā nā sē tē sē nō nā kō yōng jirō kō rā tē tē tsa mō kā tē tē gēng chē kē tē tsōm tē tsa mā pā chē gēng chē lō nye xio yē yō sā ā chē
1: ā chō tā tā lō nye xio tsa jirē
0: tē tē tsa
1: lō nye tā jirē chāng tē tē ngā chāng tō gē yō lō tā nō lō tā tā tō chē jī lō tī mā rē chāng tō gē dāng tsō kē gēng lō tsē yō rā tā ngā nye gā nyā tō sō mā rē 다데 난 하산 도마뇨 하산 도마뇨 달라 말랑다 지미 여저고 말랑다 지미 여저래
0: 데
1: 다도도 칼라 데게 나와나 용사 초나나 용사도 그 나게 모레 아오 롱스 창데께서 나 아우서고 로침부르다 데 그 자데다 그 돈던데 히어데서 하시 보다즈는 세지 강아 동송스 동케 성에 마케 년케 삼바가 송스 다데다 보다즈스마다 천라지 여저로 강아데 천라지 동여저로에서 데데데 이치들 단단단 이치들 이치들 데 겐로스서 바코
0: 데
1: 단단 그 이치 아분 도스 데는 나송 아이 말라서 메들레 나송 아이 말라 베 카와치치 유출한 동항에 메뚜 샤와만 룽하면 살아보아미 메뚜인진 루게니 총하면 야룬 잠보다 가오미 정상 좋아미서 이제 단다 이치 동분이 받는 냐 나서 말라서 와미 제대 저 보달 하가나 시두기 냐마 샤와미 녀외지 지카스와베 녀외트 디시 데스 에르스는 뭐 정말 세시비 저대 저와서
0: 점에서 라서 예체 카게나지 록 제가 다부진 로도고라 로파제 예체다 보게 니에나 예데라 니엔제 여바제다 양로 춘춘게 지니에나 예데라 대장게 다데게 나도데 하마고 무슨 이나야 그 당송아 이면나 세면데 로체총 근데 제게 니에나야 제 세나로라 제 소소소소 그다 이니 세거레 제 세나로 소소소소 그 산론다 천한다 만다와 제 원주게 이제베 한상부터 레도 생한 좀 난제발 지네 만던저이데 예동지레 니네 이제데 간좀 많이 제주 근데 그 왜 가보는지 다 리니 데카 그 무청하게 픽 가보셔서 이제들이
1: 저 손바나게 이치들 전에 다 편제 로송조 수두즈리 사사라 다달 이때야 다자 니위로 히리려 요 이때 저 다는셔도 다 자서 롱송 그 메지 난클이 있나다 다서 치자리 있나 부담다
0: 제대로 되는가
1: 누자 그거 더 그래 또 동기도 건저
0: 그지 담당게 이제 레슨
1: 저도 세고
0: 내가 이나야 냠때 좋다 페 던지 잠부지레도 다 이때는 예산아 제 하나 선보 리메이크 다다 세거리 얘도 거보다
1: 베베지 베이바다
0: 그게 나와지 게제 그 다다 안지 선데 선보 양상 안저 로니 효자야 소소데 제 손에 파제 게 던지 제 다도 양자 제 전지를 같이 들이
1: 다다 Tā kāpa rē, tā tīsā tā tīsā rā tā jīchā nā rā nyā kā lōgī chē tā rā gā mā rā, nī tā rā tībō kā nē yī rā gā mā rā, tā sō nā tī rā rā gā mā rā, sō kā chā nā yī nā rā gā mā rā, mā tā rā yī sā tā tā rā yī tā rā jī tī khu sā nā, tā kāpa rā yī jī rā sā tā rā.
0: O gīng tā rā sō yōng tī tsa mā, jī yī yā pū jī tsōng gā nā, jī nē yō tā, tū tā.
1: Chacha nyandu

0: 다 이친다 티카체는 다 말로 선절 하지 리다레 나는 나 이제 가사 갈론 조절 가보여 그 가본 데들 다 들이 철 해줄 야부지 나글 예린은 데는 데나로 데인지 진이 지다야
1: 근데
0: 저기 지다루지다
1: 나서기
0: 데도 그걸
1: 계지 환가 이지 치치 라자 레와세 데나로 조응아 조 환카게
0: 마카게 이데 이나 잘하지
1: 나서
0: 데나로 코 이기 치드 컬레 제일 조여바 마제 데나로 양 양데 양다 참아 데나로 그거야
1: 제라다 망가 근데 가보연 바이나 데라페 야보야 사리 망카게 이라 힘주다 데노 이데라 가보 데라 로주시 상케나 데베가 조 지기 야보지 인세하기
0: 그래서 어떤 나기 다 나기 짱하기 이 안나라 이 잘 잘하지
1: 잘하지
0: 이나 니자 마센세지 다 데나로 저도 컬라 창도 계산아 종카 주지기 종로 참아도 컬라 다 참아나로 담부지
1: Then
0: Matabag, they are Lady Katanji, the Payil Tabata, the Zedung Tabataji, Ramana Tama, the Nagazambata, the Chile, Choga, Tito, Yulu Shotola, Chitana,
1: Jela, Gipuji, that did away Nanganzuke, Jitagiga, Punchuka Chando Sema, Ginka, Yetay the Tola, Tina Loyosia.
0: That's a little Naturisanata, Yet the Sandano Tosin, the two other Chilisana, Nazi, Mary Tendu, the Imamaze Jata Nalanda. Then I can get as an Tamba Nalanga to see a monster to Yapi eat it so to Lijan. Longer Jata Mamuki, it is a monster to be eating at Susina, Pension Jata Nalanga, Tamba Nalanga, Pension, Jerunda, Berida, Nyandig, Tel Chambagi, eat it to Yajidunia, Nienta, Jatama Yer.
1: Lasso, Tiji, Tagi, Sanitrebe, Jagger, Pinson, somewhat in the Rasso, and it's Tipanjo de la Ganker and Toker, that Luisa Tonki Nanda, the Nijing. Nikke lele yong ke mona mai nanda te nau yeng an zuge jia chewe simba bo lin ji la che tan ju la ke jia che kai ji zhe sou na ro
0: ka ru yi ji zong ba bo chong chong da na ji le na zu che le ge da na ma re na ro ge le kha ge shuo da na yi ji le zong da na da na ji le de le wo de zhe le na ge ta song chong ge zhen ju do le me ji ji su na chang de ge na yan ba chang ma de rong ye de zang song ge chu ju ba na yan de ka le chang de ge ri ne da la de ka tong chen da ji mo te ne dang de jie ju ma zhe ge Pagi Bolo Yabak and Noga, Magi Pumul Yabak Shansen, then other Jenjay Yabachin, the Tula Matombachin, Zansung Chu Juan Yang, Yapiji Mojigan, Halan, the Lighting, Ali Yichella Temuji.
1: That's a Tuji that Ginda in a Dalongo, Sunchel Hala, Tanazuk, Jotaka Tula in a Jarinik, Judaka Tula Pe, Guli Mambuchi Jayore, Delangan Sil Hassan Namba Tabi, Jisu Yiranta. Kuli kasun seji yena, te maungpala giyena, kuzu setang, xawa lanru, kisa hundu rupi, jahim hundi da jine, tere ngan tsuka kada, yana jantra te, yuzu jine, shukala ge, tuji qie.

0: 新疆南部处谈得你中央密码关键问题内容的三角的根据来证据推断一
1: 세간에게 공감사 샴라 선교로 냠자리 전쇼교인 태행디 선교로 긴난된 조보니
2: 习近平以 人类松总基地级别贴谈不谈一般标准级别级别过他。习近平给刚刚
1: 따라 리장 편종 기종토 뇌세로 급례된나 组织能我的 패배过로。
2: 지금 주지 习近平以 组织能公布开启两大团结前年

대신 로자이 종자 시구 치위가 친다키 추기 차신이 기다시바 추구 수부 야부 메스 카이야사신이 루즈 론친라 곰바 쇼아소나 추구라 나주 시무 조비 다시 추구라 나주 시마 조나 추기 차롱티 너바 자리 펜바 친장야 요마시 다샹라 추기이 나주 시나 펜토모부 요비 고수지인 머선자시 인송 마저나 류센 차딘체 마자시 겐코위 친나제키 추기인 아저치 로소티라 류인 시마시 이나야 친나카제키 다다 추기 로종 쿠부 지보다 용체 문부 지주여시 지시주규 제티 친다 슈와 카제키 추글라 콤바 종자시 주바다 하시와 포트와소 레가시 주비토니 추기이 호전전 총기 군수 소중 시주규 친나기 초글라 닌다 친리 카제 링겐 라즈니 조조나 초글라 링겐 세보시 여바디 용진저 차지 친나기 괴비 친리 딘딘한 접시 초기히 하시와담 포초와 뉴포와 소치야 나줄리가 총총티니 초기히 나줄라 가진지 선노티 人心 소중시터시 초고 총디니 나줄지 공시 소중시지티히 초기이 군쇄송부시 차주어 편바 침부유피 제자 케바 카치기 초기이 나주 루소티라 신도 지통 침부시주규 나주 샤지나 미저치야 지지딘피 샤와싱인피 초고 춘춘인두니 나주라 가부시나 초기이 나주라 가신시피 공시차니 리시저 초와 나주니 터바 하고와당 초기이 나주라 가시시나 머신장 나주 준지라 친진시니 시비 주노라 진진시바 초기이 나줄라 가시시나 선노 군쇠 야무시 소쇼시 토니 호존 전총다 초시라 가시 머신라 구글 가시 닝루 킨숑 점니지 시가이 야무시 차바 초기이 나줄라 가시시나 제니 나줄 토니 사준지 준지다 가조 뉴스 토바 사준다 사소 루조시 토바지 숑시 이니야 맹아 친정 로소티 나주 로소걸 조 샹진니처 카손 여시 제나 로소이 마여다 논드노와 딘상 친나 몽보세키 르도 버지티 초기 차롱다 친정 로소 디니서 지규 니저 몽보세키 우 친나키 안담보 초기 로존라 주도 시바담 안님바 도군 좀 먼저라 주도 시바 안선바 카니 문니라 주도 시바마도 초기 신치 된다라 친나 파치와 주도 시지가 마시 등을토 나저 시제나 추가 차롱지티라 타주 종진제 뇌닝가 첨부 딩규 아메리카 하프로자 치모 치레키진치야 로니히라자 나저라 가부여바담 나저라 가부메비 추가라 진니신조시바주 나저라 가부여비 추가 첨부 차지 당 나저라 가부메비 추가 첨부 차지 니가 쇼치 지도중하다 신이 소차 지도주인바 히도흉도 니나 로즈산노다 타시노와 친손 카제키 초글라 장위 지신지구와 오마디 랜토메 지나 카제키사나 초글라 야슈중의보초와 롱스슈토바탐 초글라 마니 카요 친자마요와 시즈나 초글라 장위 지신체슈딩인바 문제시주여 가세딘지시나 지나기 롱효스 초글라 아주 강세다 링긴가 희자 코조마시 지나기 초글라 장위 지신단자나 초글지마 슈초토도 레듀 신约 没把当, 시초라 偏头没皮, 没切창인시, 지나난치, 추글라 장위, 딘지 지신치, 추글잉而足起, 来自효马치, 다동, 겐코위 삼바 没把当, 没신라 토굴문나와 没写차공조시, 지나난치 장위 지신点战呢, 추글창롱티라, 너바침부조시, 선呢, 친다기농出起, 而足三诺一, 추글修金침부동啊, 친다카제키, 준年추글, 다다 최 로종 야모 마지나 지마 란샤구지스 시바담 야나 최두도 무제제 닌달레가 깔레친디 제신가 데나 공촌디 로종 야모 마지니 시바레스 슈지그 데나 도남 마시비 괜찮된 소이 초글라 농초지아 아주 산노시 차바담 무시인지아 아주 시비 존재라 존조 마시비 산노시 차바시 마구바시 로소 칠리 키친치 아주치 초고 초위 종초지 뉴바라 용다 처바마치 수보당 신강소지 텔라야 편바 몽부여시스 신도 데나 제 아주치 차준 코조야도 동안담 조칸치 님피 선종 꼬베동

아니 산다 닝노 다 단주 짜는 순을 바레스 된쟁이 봐 인자 아니 시당가를 템 선보자기다 산다가 짜와가 노는 다이 조선디 코르라 짜와 니니 코르 메소 바 된쟁이 마레스 다 왠자 시차가 아니 제제 옌도 최소소 그 제제 옌지 아니 다인 주스 대소 소마데 아니 시라가 고니 아니 사보 된쟁이 템바테 다 산다가 짜는 거는 다 대서 마사와리 아니 좋아스마데 강레스나 아, 드니 리치 준비 왕보다 카니스의 명령이 나니 아니 라덴주에 걸라 다 자조다 된조 대소티 아니 유대니 그놈 소소 친데 된어레세 대대리 다때 안조론데 고마가노라 다 쪽히잖아 보지 자디 바래 다 리치 준비 왕보가 나라 시당 리치 준비 왕보데 자서지 바거다 아니 돈데나 보지 자디 바래 대인들 다 리치 준비 왕보가 나니 라덴지 가스라 체리세들 다 라덴지 체드모도 고레레레레기노 공인전제바 마제 아니 체티소 그 덴진 주스도 간절히 바 쉬잠바지 아니 자 그런 거 아니 뚱니고 아마 사카토스 된 반자바나 버진 제요 제데 왠자 다 덴주 조츠 제제 연데 대소 좀 오다 아 아니 대소 좀 나스 그 치브르다 베지다 집이 고는 덴데 시보지 된 에어선 때요 말이스 말데 왠자 리 준비 왕복은 미세가 체리잖아 라덴지 체근노다 다이 조스 대소테 다 하장에 다 카세군에 대요레스 사즈가바 탄데 나다 나마라다 아다 타메라다르스니 어 지가서 먹었다 가서 보고는 대요레스 또 체리세들다 지왕가 노나 라덴지 가슬라 다이 조스데 스보지 대요 이제 덴지 조스테 대잔지 아니 시타신이 기어 말이야 덴데인들 논다보지 스디가 바이나 지왕가 노나 라덴지 다이 조스테 아니 서보시는 템바당 간에서의 메모고노라 라는 게 된지 줘서 그다 나서 이게 쳐봐 빼지다 집이 거네 서보템바 어떻게 된지지스 대인들 다 요 대인 어저 공원하고지 저 딩나 아니 라덴지 자주 된죠 대수 소마다 또 쓰지 되네 차창하고 튀창하고 가서 보러 오지 리조트 어디다 된지 찾으리스 와야 다 대수 때 아니 손들 고마 그 난간 좋다 상히지 걸지 좋아 대수 그다 상히도 딘다 보지 어디다 된지 다 다리고 논데 니고 논은 아주 마 희야데 체리세들 다 시당가 라덴지 고른데 다 선지바가 다 용논 도스지 양 뇨라 치신다 보지 다 도스지 가르서 그러고 다 간행기 존나 보지 저게요 대한 자의 찬이 아니 나이닝바 다 나이기바 대니 그 치바 되는 나이 덤바서야 돼 간이 봐 대니 체가 나서 버대서 소소가 나서 그 치바 때서 그 고르라 아니 이제 다 다디마 드니 다지 윤랭겐지 제지 켐보 데소고 곰바 이당 테라 도즈도즈냥 문다드니 용규리 덴제 바얀자 다 데소레 차나보디 파신이 사모르지 조기나 도즈지 냥 뇨라마보디 용규리 덴제 바얀잔데 간네기 존나보 이 즈규리 덴제 인딜 다 니가슬라 타야 라덴제 나이가 노라 다 나이님바 다 나이기바 덤바 데소가 다 나스기 치브르나보디 간레지닌 제기바 아니 대니 책에서야 돼 그 아니 그 지진하고도 간단히 봤다 대소대 마야 도시 제라도 팬니 사카나보지 도스지 대도 단이 마셔야 되지 아니 대인주들다 나라가 체니지 대인주스 연해봐 아다 대당 언제대 아니 라덴기 체인데야다 나서 시당가라다 신주박 체들 양지 나로고 그런 나바 뭔다 오고니 아니 체대소라야 아니 가르세 그러고 장나로 아이 겐지 체당 쿠빙아로 이젠지 체다 메빙아로 이젠지 체다 딩아로 에이젠지 체다 뚜빙아로 오이젠지 체세니 안덴제가 나마마라 나가노네 되게요 바얀자 가스바바다 라랭게 체테 아니 야징아로 나마마라 고니에나 아니 간지 콘스 되게 봐 어디 디 골마 사히시야 되니 아야 다 되게노 담보 치르잖아 다 라랭게 다 나이니 예 덤바 다 대수그마 치바디 도스지 아니 마사자진 히지 다 때라 담보 나서 나이니바 저거데 히지 단 나이니바 될라 선주바가 자랑가 난데 다 믹스 그 될라지리 타니까지 다 그래서나 선주비 자요 랑가 놓나 아니 리세 던지기다 치지기 토니 떼어 봐시 리다 치다 떼니 다 이비 가슬라 다 리기 받게 돼요 와 데이더 다 시진 제지 파모체라 아니 리세 안데라 도스지 파카사자바니 아니 리스샤와스 리스자와스 나이니마 리스자와스니 오다 다니지 드레지 다고요 데네 인디르 다 자와가 나라 리히 바당 드제 파모치 그 나라 리스자와 히 제운디르 다 까스바바 리스자와 세야데 간네나지레 세운디슬 리스자와 히 비가제 담보 리테
아니 샤비 열어 고기 받든지 이제 자디요 어 그냥 하버 등 가서 양지 집이 도지 그 간에서 메모 보는 리더 샤일 된지 되세네 자비 전에 시간 갈 리스 해야 되다 샤비 열 고안 없지네 아니 리스 샤와 집이 수대 라겐지 체로와 리스 샤와 세한도 셰바 보안다 셰바 강양 좀 하기 아니 샤와히 셰바 아 너나 셰바보다 셰바 되게 좋아 될 고기 봐 데인들은 돌쳐 대바이나 리스 샤와 시간데 샤위 열히 열종이 아니 대라 아니 샤와 강양롱아히 아니 셰비기 된제 아야 샤비 예시 이겨서 대라 샤와 강양롱아히 바 셰비기 된제 와 된지지 대인들 샤비 예라 샤와 셰바 세한데 셰단가다 리스 샤와히 만들지 증이고 고대데 된제라지 전세 된지지라 땡니 아니 시진 저지 캠보고는 지 초도 줘 봐 다 제스도 변제 아 고르긴 제비기다 대신 못 튕지게 나니 아 때는 나이 닝바 때라 다 마 고된 잡아지 마 양이 비가슬라 아 딱 간지 송여래 있잖아 셰바피 샤와 강아 셰피 리치 덴제든 저비 나이닝바너 어 혈소순로 도와르즈니시 어 덴제지요 다 라수바다 니가슬라다 베지 첸도마 젠라고지게요 덴제지 깨니 아니 리스 샤와 세야들 사히나 덴이들다 아 수드 벤젠 그 다 코란 거 누나 보시나 딱 너나 셰바포지 그 샤와 강아 셰피 리치 덴제 어야 샤비 열선 아무도 야는 리치 덴지는 집이 나이 덴지라 다 나이니 발리스 자세게 리스 단들 베진 좋은 뜻으로 그 베지 담보대 다 샤슈순도 오세야 내 양을 다 용락 존나 버 다 대인들은 네 가서라 다 셰바포데 샤슈순 롱게지 셰바포데 아 다 치즈 코니스 태요 말이 휴덴 제대 메자다 셰바포 강양로 휴치 샤 강시여르 존 로이 샤와데시 요리스 로이 샤와데 셰비 그 리치 덴지도 강치체디 요리스 아니 샤슈데리스 서히바데 로이 샤와시즈 그 여데다 덴겨 데이들다 나다부터지라 아니 나니발리스 자바스 아니 데이지선 단계 양지 집이 도제크 딱 간에서의 메모고노나다 리더 샤유 데이지 때 데디 샤위 예시라 샤와시바 때만 니발리스 자바다 니비 난세 데니다 예바 기체선 다양 세니 딱 간들라 리히바데 샤위 코란고 니존 데라 데니다 나이 니바세야 돈돌다 아니 샤와 강히 셰비가스라 다 샤위 여때 쪼르템비 샤와 강아지 시에서 다 샤비 역대 쪼르된 비기 던져겠다 나이 들리지라다 나이 뭐 리스 샤와 쓰니 다 죄기 받는지 다 뜻이 땅 결 자위 차리 시에 잡아야나 다들 뭐 파지라다 영란아 보지 자대 말이 대라 다 나이 님바 그 시방 그 빼질라 아 땅아 좀 마 치시 주잖아 뭐 누구 그 저찬아 보든 뭐 조용비 가슬라 다 나이 님바 이나 그는 니프르도 창기 비기다 저찬아 보든 가래 사바이나 아 찌 아니 샤비 역대 자 샤비 역대 땅도 니프르도 거고요 어 지르체레스나 고 샤위 예트 조데미가 아 라덴이나 젠기로 데미데 샤위 예르스 니마데 체레스나 다 라덴이 체스 라덴이 체스 아니 스마데 체레스나 아니 샤와스 다 셰바보당 아 아니 리징이 보세나 만두 아 나조게다 단주까지 히지게다 아 샤위 예르스 야나 리징이 보세야지요로 어 다 데소테 나조니스 마데나 안드기요 왜자 땅 니버도 튕기 바다 샤위 예다 지 라덴이 체다니 샤와 너스모데 아 땅 니버도 창기 바지네 나니버 리스자 제대 다위자 샤위 여단 라데지 체다 샤와슨 참바 잠지기 아니 자샤 다타바 나이니 발리스 샤와 그 베지인 바데 가서 타지 터바 된지 에리스나 다때 마레스 대지 마레스 단 데이가슬다 나이니 바데 이바가다 뇨라데 용거 뇨라데 용거 간레스나 빼나 샤쇼슨 로타벨은 쳔바인지나 샤쇼데 니게지다 샤위 여시 사기소데 라랭치시 로데 샤와레 딘데 베진디고노나 샤위 열다 라딩 체다 샤스모데 총데 딘딘은 너처럼이나 자이 차니 나이니 벌리스 샤위 그 지자대서 총어 제데 위자 다 네다베 예바 짱지기 아 샤위 열다 라딩 체다 샤스 총어 짱지기 아 아니 자지자 탐바 나이니 바 리스 샤와 그 베지 예바 덴지 에레스나 다데 니바만두스 다데 니바만두스 다데 젠센데 가나 투디바레스나 젠센데 가나 투디바레스나 가데 덴지 그 토네 나이니 벌리스 샤와데 콘조 초바이나 근데 빼나 따라 짜진다 와 따라 짜진다 어 정보는 어 아니 을제다 정보는 을제 어 야나 로모와는 시진다 단 대답하는 순간이나 빼다 따라 짜진 히비가슬라 인사케 샤비 열때 따차디오 봐 어야 인사케 샤비 열때 따차바 아니 라 히바다 라랭 체 어 짜진 히비기 인데 샤시리 어 대인들 따라 짜진 히비가슬라 샤위 열다 라데지 체다 어 샤스보데 창네바 제대로 이제 안 됐다 나이니바 에리스 봐 이나 어다
shetan kala ta kipa namba ge de la jeba mandu ma de yo yo re da sut pen chen

0: 하장 그 가르서 그러고 바 야보나 보지 시바이나 아니 샤위 열 메바텔라 펜토 그래 냔타바데서는 안 저거 받자야 하시기는 그래 펜토 그러와 근데 얘들 너다 버치리세 얘들 어 제비 샤와드 그 샤위 열 메바라 아니 펜토 어 근데 얘들 멤버르키 비가 자단데 아니 나이게 받기 싫으스 나이게 받기 싫으스 샤위에 대한 펜토 비기 되는 정도스 근데 힘아 천된 스탄데 샤다가 나이 님바다 나이 기바 강이 걸었다 안 저 근데 다들 캠보고는다 쯤아 뭐여 봐리 어 힘아 쳇당 세야다 힘아 천된데 다 미슬 수비 벤지기 힘아 천된세야는데 아니 나이 기바크 어 베지근은 소야 야여 봐리 근데 진짜 가르에서나 힘아 천된 힙이 가스나 샤와도 치르지나 천된 받듯이 천디비 샤시 봐리 천디비 샤와도 강아시 봐리 세비 여 강아시 봐리잖아 힘아시 봐리 어 다 힘도 공도 기비 그 어 니지 열단 샤안주비기 예예 니예 바그나니 샤와 인주비기 예예 신아 천에 비 샤지여와 딘들 신데 샤위여 천저마데 샤와 라데 라딩 체데 딘들 나이님바다 체차 찬은 지바나고 자게 왜냐 너 나이 희망이게 비 전체체리스나 신아 천데나 천데 비 샤와데 그 신아 아니 패도만 적어리 신아 천데 바에나 아니 신디야 지바 신데 아니 야보마야 시아 아니 신데랑 간소다 로마다 메도단 지브 라소바 어다 되네 망보지 땅는 거 신디야 푼소소바지야 아니 지바 야 차와 데라 펜토군도와 데인디스라 오 신나 천전 히비가스라 샤비 신다 펜토군도스 근데 예바인다 니까지 라데체르 나 예바기체르스 따땡간조 기바사지기 달파제기네 신이체 천전스 멤비체 멤버체 멤비체 데 제스 세바이나 아니 니거리 멤비체 데 제스나 제아테게 멤바라 멤바테솔라 펜토고요로 데치드로 펜토비체도 받자야 장바 신나 천전 히비 신이체도 천전스 신대야 지바야 신대야 비다야 찬도와 디치들고 천전에서나 신들 팬토군도와 근데 가르타와라 제메 토스엔 데르게 베지죠 일단 더다버는 선방이나 가르타와라 제메 토히비 샤와데 제메 토비 샤와지죠 일단 디가슬라 미세게 샤위 여대요 말이 가르타와라 제메 토히비 가슬라 일단 디가슬라 라다데 가는 제어 이러잖아 가르타와라 히비 따와 히비 샤와지를 제어 디가지 라다데 어 샤위엘 말이 샤와지를 제어 근데 가르타와라 제메 토히비 가슬라 제메 토비 샤와 디기 어야 가르타비기 샤와데나 펜토군두스 가르타비 샤와데나 펜토군두스 어 데인들 니까지 가르타와 히비기 따와세안데 어 샤위열 소디벤지기 송지기 샤위열 데나 데나 제비 릴라 펜토바세안데 그 샤위열 마레 데다 제비 릴라 펜토바세안데 기타 베지는 데스 데다 제비 그 리강세나 어야 가르타와데라스 가르타비 샤와데라 제메토바기 펜토군두스 제메토바이나 아니 가르타비 가슬라 가르타비 샤와테라 펜토 그리스 아니 제메드고 파스 이용들 아니 가르타와테랑 서보지 통바 어 대랑가 좀 펜토 문도와 따위 샤와테라 펜토 문도스 데인들 따와 히비기 샤치 나만데 제메 토키비기 샤치 심한데지다 귀비 텐젠 수노 귀비 텐젠 차바 된제 예바야자 가르타와라 제메 토키비까지 라단데 아니 나이기바 아 귀책 아니 베진스니 아니 스리 벤제기 단지 수노레 어 다 드레 디세기 제비 아니 로딩이 이제 난데 내가 나는 참가지 내가 다 드링크를 혼도 있는 거는 저희 차니 아니 나의 님바다 나의 예바가다 치바르데 맞아 베지다 잔이 조데다 서디 벤치 그 루데 야이네 근데 맞아 마 지히 받다는 제제 내가 다 드링크 갑지 혼제니 난데 난데 맞아 사이게 좋아 사이 자지게 좋아데 강요 세바이나 나의 님바 리스 샤와 히비가지 리스 샤와스 야데 될 간지레스 어데 좋아 담보 리스 샤와 히비까지 리스 샤와서야 되게 간지리스 아니 니바데 체리세디로 샤와당 라덴지 쳔세나무도 라덴지 체당 아니 샤위열 오 대숨 대숨 창와 잠지기 드니 나이 니바 이비 니바 아이오스 나이 이비 에첩스 샤와당 라덴지 체다 샤위 유여바 잠지기 나이 니바 리스 샤와 이비 에첩스 더 가르세나 드니 맞아 좋아 니바디스 좋아 니바디스 아, 드네 좋았음바데 강의에서 바이나 수도 벤치인 글루라 나의 이바 귀치에서 아니 샤위 열라 아니 펜도바 코나 샤위 열라 펜도바 코나 선지 나의 이바 귀치인 바 뇌가 만드에요 수도 벤치인 글루라 샤위 열라 펜도비기 된지 데 코나 선지 나의 이바 귀치인 임베드니 쳐받던지 뇌가 만드에요 내다 상기가 좋았음바인 대인들 다 좋아하는 디스인 거 걸어라 생긴 남바거든요 생일의 땅 gomara yitana ani yapona yosari tenda ta tisegi chimbi terik chandana yaji ani lhonti jimanga nana nganzo yangshani yanyong samantrahi dele
1: Lengchen di zongzhi dang hehe danyen jangzo pincho dang jisu da juyin zhong namco dayamu

아하레샤 야마네 저저 콜리렌동야 라워디 베미에 라소르바르타 양제리 헤셀라 이라 아보곰야 양케 사랑하라 가몰람 가타 아도 담쇼 루보 슈라레가 야 카세미 시테 가미로 모라 코삼주 공쇼 슈티레사 야 루코미 헤레 가야포지 코삼주 타비 슈티레사 야 남래 컨케 가야로티 펜다가 템라 야르송레다 야 루마르보 템쇼 간돈다 보세 소마르보 시비메히보티 야 다멜레 따투 갈롬보조 양팔레 포보 다테보조야 다효바잠조 간다가레야 두다세 메마트조보나야 다가루게 가퍼리에레다 두다세 다가템조보다야 라우르디베미에 갈론티 가디아 펀다가 루오쩌다레세야 다다즈톰디에 가샤와레가르 알리마르호 하브자메지레레야 바달리니타 가송자레세 펀다기 루소메효레세 야 다뉴르틀레키에 가마티레나 펀다기 솔라파시세 야 다마도 메쇼 가카디소 나야르보 칼라야조미야 다르세레발라 가셴조레미 다마도 녀른조 메쇼레송야 중아비메보 가코슈리 조카르가 콜라 아쇼리보고야 교파비메모 간벤포리 교가라야나폭

홀라소 더워 럼버시 나가비 모보 코슈 이 가능아 콜라 쇼리시 팡빈 담원 뱀포 이 가라 잠나 폴리시 티게딩 메리 남르 라샴니제 메리 남르 라리 좀타 메비 남르 라 튜타로 티키 미티 레더버 케서 노르베 라 타레 니미 키 동고 로코쇼 켄타가 쇼네 타 샴 동갑랭 라 찝디무 니 코 머슈 조세 자라 주 나메도 포투 머쇼 캅데 라몬 조쇼 세데 다쇼 케서 노르베 단트 쿤두 라 짜샤카 샹디르 섬세테 포투 머쇼 캅데 티키 동정 메비 코 로퉁퉁 더다 바세 야시 페숑 락킹 악타 라촌 앵거마 안다 계속성 신너베 잔돌라 라틀라 라레 타레 타레리

야 저메타 자고 시바리야 멜은 남르 자르볼라야 타타투헤쉐 타바다야 샬롱 롬보마가다야 타파바체라 푸소다야 삼노메체티티리야 타다오파 니레솜야 포토 메체 펠랑엔 코시야 산다 메체 카하리야 만다가 효네 슈라가야 니 드브제 카비 사슈이야 동저 마네 드조이야 카하쇼슈라 대파혀야 나포델라 로세나야 다하쇼미 두케 파열라 아야 쇼다 나비 조디샤야 니게 데미비 파열라 아야 리게 데케사 에용사야 마다게 쇼세 똥카시야 루데라 곰샤야 카시야 나베타암냐 Duki peya, gede meli pasariyat, tihin.

0: 미유트 저거를 거야.
1: 리리나.
0: 롱크 미유트나 이제 요찬날다. 중나 마중날다. 진시나다. 롱크 삼노 동나리. 정말 야보 레이트산지를 거야.
1: 리리나.
0: 어 제제제. 근데 이때 겐치가 요코즈니 돈들리가다. 페제치올롱 삼바트나 요신 거야.
1: 리리나.
0: 삼로드 저 가능성 중에
1: 맞으이나 파유라. 펜바 드랍는데 선고 요리. 아리디 따라 랑케 암조르 테커 랑케 쿠마니 리네 마지엔 바레 테세나 파체 까모르
0: 데리 데리
1: 단다 상모 그 듀란 투니다 하코인 우레 요코테 콘펠타나타 마지엔 바테소 파율레요 그래서 파욕 그 통제데 랑타데 랑톤데 드라톤 타나타 테커 그 코소 케핀타고요 사니에마마 다 랑나 중기 메바 진 핀토바 단다 용 용근도 데마바
0: 맞아 남진 해동단에 열 거야. 이젠 응외대버리 진을 낫자. 요즘 기나 가서 근데 해동 열 거야. 대인차디다 긴체 여사께다 사자크 먼저도 조인나라다. 바지 론소소를 알아자지 여찬나라. 아니 론소소 지마 사타나레가 시나레디 사 이미살레가 세상 손나레 론소소를 알아자 여찰리도. 레가지 니지든다요. 거기 존데지 트윈살 거야.
1: 리리다. 대 당하게 따라 탐몽 숨결생도. 대가 나서 내가 될 뺀드와 쳔부요리. 당아 속에 양트 때서 그 도 때서 럿도포 쳔보 떠나면 프로자 그 배고 떠나 말이 가로 작하니 도 도포 리리리 떠나면 숙제이나 초그리 지 야자 검보 검이나 떠나 작하니 리온다 떠나 리온도 당 고요라 도 좀 쳔보 떠나 요마
0: 어 리리리
1: 다때 망소 태커 그 산에 망소는 레와요 고속 사카니 니 다때 총라 가 좀 떠나 미오 태커 그 떠나 고속 반벽 근데 와다나 요리
0: 먼저 그 다 도 떠나 저칸이 주 드닌 존알디 존사데 페지 드긴치 그 공로선바노 이가 촘라드노 어레
1: 지지다 가시 대거베다 종후 소라 이 촘라 쥐먹고니 콘 텀메드나 요리
0: 어 론소소 그 종힌드라
1: 다 가서 니동 데인로니 가서 파일 도도 따라다 니동 니가 자기로 로 쮸댕이다 찬로 그래 다 산이 그 종바대서 망보시 대거게다 전한 그 촘라 대거 제노는 종단 좀 망보 요리
0: 어제 요리
1: 다 tenchi me bate sok te ro mata de ta nga sok te chora ta nga sok sakho ro che tna ma yo zong na te ta de bo tna yori
0: je je je te na la ta gin chi ke le kon la ta de ngue se lo ni tong ju ju lo ni to le kon de re te no la le ma ne chi se yor sa go
1: te ti cham do tong che chen ze do in ta zo te na ta na khong jo ka ma na ta ma chuk jo ta na yo chuk jo
0: tenzono
1: tenzono
0: tenzono chukin paje japan jo chembo yo do tena inji marla
1: te chebe yo ma dok khoso dok chenyer pa dolo gabo yo ba teno soyena sho chogu yore
0: ma duchi ze
1: ta tena tani chokzo tani jeneik chokzo jeneik chokzo yo ba tena jo ta deso man da jyo tena yori
0: ji ji ji ti tso ku namju ke leka zona chere dre
1: ta deso chama ra na ke dok chung gabo yo ke tena chama ri ta rang ge ma za chenyi de de de ni de ge sol ga bo yori te khozo ge de zo ni ba kon dong ta na zo yori
0: ta nyam bo nyam nyong pe ri ta zon da
1: ri ri
0: de na gi ta janan do ja chi do ndam ra ka ta si go ta na ya
1: si go ta na shu jo de zo ge bang jo la kon dong zo ji ta na ri ni dong ni he za song lo ge da wa ji ba na ma zo si zhong ge chen de dong jie ta na wen jian se se ta na do ge chuo ra jie yori ta ta na ga zo cha ma xiao yori 더니 니동 니가 자송록 다와 제박 치 된던들 좀후 쓰는 동제라 맞어 도강 총라던 자 친구 배요리 대도 있다나 가서 게다 반적 공동조 던데 던지 된던들 다 편생이 바츠다
0: 베리조키
1: 베리조 던데
0: 우리 파 세쇼라 언제 와서 키 세도 논이 파츠 총도 솔로 걸 파츠 타바팅 히즈
1: 리리 다 니동 조업제로 가서 살펴다 니동 니효 너로 니셔 작자에 대해서 다 내 얘기 진 게다 자진 법에 더요.
0: 되지 되지.
1: 니동 니셔 작성로 다만 니 천도로 제배. 선행로 제배요리. 다 니동 니셔 작주로 그 로미 된다. 니탄 고존이 가서 로치. 다 로타 버티 그 세고 빠지리. 드니 다 독 총에 대다 고역 자친 보다네. 독 총에 대. 자는 사차 소소나 다 도 총라든다 요리. 다 가서 보존께 다 니시 종후. 수정 천도 대소나 도데 토마가 더 토라 주고나 더니 더니 수정다 정훈이 로고
0: 어제 어제
1: 따따라 가서 그 로봇에다 땡친 그 돈이 토라 체슈제 되는 정훈 신진 차요리 토마를 단 이동 대인로 되나 가서 파이 도통 되는 정훈 정훈 신진 그때 선행 동체나 보라이 도통 좀 되나 요 말이 따라다 정훈 선행 동체 그다 사차 때 토라 在파체 자차 자차 때서 보라이 그 정요리
0: 도송 참라다.
1: 다 디나다 참마다 고소 야제 체슈 되소라. 더라 동소 가시기다. 점다더 차요리.
0: 맞아 첨보.
1: 맞아 첨보더 차요리. 계속 참마 다 로치 도. 딘친 도대서 딘차. 참을 도를 총내 년괴 때도 참마. 다 야자 건부 그 중군도 총 맞아 롱다 탑시 옌바 미용도 다 맞아 첨보 돈 먹고. 뭔데 돈 다 총내 쇼용도.
0: 네. 대급스 파티 토마스 유디 파티 다 긴치 진행이나 다 실은 좀 걸어로
1: 호야.
0: 이 대급스를 다 도다 다단노 인기다 공세듯이 여지 말고.
1: 말이 말이.
0: 대급스 다 잔나나 페이나리 등에 다 자시 총락을 받던 거나 도달 민라친 보다 여지 말고.
1: 말이 말이. 근데 리더리 맞어 로치 존도 얘나 다라 총바 그 자차 자차 때는 파티 도 총바. 도 총이니 야제송. 던다리도. 테나타니 자차 나쵸 쪽지 되서다. 야자 군복에 중군도 커. 맞아다. 다시 제 마음이 되는 다 도 총일 띵 따라다. 점다 첨보 차대도. 되는 그 총밖에 지요리.
0: 지. 다테이나라. 조치이나라. 다시 또 조치 띵치니이나라. 너기 첨도 군이 시잖아라. 다 야자 군부 야휴 그 종제호.
1: 지리라.
0: 다노리나라. 다 야자 군부 레정다. 도동. 반조칸이나다. 용밥 야휴 손에지. 니가 좀 휘존되지.
1: 지리. 다 야자 군부이나. 로체 레파체 띵치 망슈 망제.
0: 저이제.
1: 아리다 로체게 망속 자자 자자 급제서 파체 야자 군부를 띵 띵그리. 다 띵치는 자자 급제 니 자바 파체 야자 군부를 띵.
0: 지리 지리.
1: 띵이요리. 다 먹세게 돈제 세지요만 야자 군부를. 보종게 사소 강사를 요리.
0: 지리 지리. 저다 나치고 저 실리르고
1: 리리 나치도 자도 대소로 요리
0: 오리 오시
1: 근데 연디다 띵치 존도 로치 존이 먹색 통제 세군 다 로치 존게 가도 세나 람존게 가요 띵치 기타 양트 빠소 띵이 차요 다 띵이 띵이 마오 바게 야고건 빠지 세나 뭐 조좀도 다 존게 단 쟁이 세나 조좀도 대소 그 당론 야휴 세나 다 띵이 띵이 드리더리
2: Kongki rinchin doi rizhe legi chue xiongni dabar, chongra jie xie dang. Mangzu jie godo se ju ti beba kumyu jin yin xiang. Yin yang, rangsa rangyun ni tuyen bi tuyen zi miksal ji di rintang ngondian ti lang miksal jie datul xie yue di.
1: Ma su yin na ta, jia zo la ping drago yin ten de se ge yore. De ta lali ngu su kan, ta ping to se na ka gamuri di ta, nga ge ta ma za ta gulong du se na. ta jia zola chi pen ba ri dogu yu den de sang yu de ngan de sena ta jia chen bon ra sena che chen bon ra yu ma de gang na gang da pin to yu ji ji ji ji do ge ta xi za de zo gong ba dong sa ni ge ta chong ra de zo gong dong zong ta jia nan ge chong ba chen bo den jin ju ta nga zo bo ko le de do ge tong zai da da rong sa cha yin ba la mang bo yu ji de zo di ni ta bang jiao ya ji dong pa che ge ngo ma ya ji jia chen bon ro ji li sang yu
0: ji ji
1: ta nga zo bo ko ge sa cha kai xi ni da de ka ri de ne 广东年个嘛，这个里头，他俺说个马东呢，先把这个把这个被住家，把这家拆家拆拆家先把重办用。他俺说个他们那个的肉这个，搞到的通用的，他讲那个重办，他到了中央要把这说个他们的工程中做牛。你家家一些不俺就得说，可说个到了这个国贸家，你家在那这嘛家能拆拆有的。
0: 我的，
1: 他宁着啥个个，哪种个的养着的养的那里。
0: 得用最近这药就嘛，把这。最近这不嘛里可。
1: 对他讲过的多讲过的那些东西，他讲你当交流呀嘛，他关注在上，对对他讲讲他全部的那他，哪种个养着的，从你把讲他全部进度，苦给他难过个大了讲罢了，这些家的这这有的那些，嘛，我认识，我认得个，我认识，他就吃了个这有的，是，他在那里，他啥那个同济的啥那满足个他妈个，别别弄等你也见了，等你马上就见罢了，广东的做那等你也不要啥的，他。
0: 三年个天气低呢了，但可是三年热了，但早着接头，连年早头，等你那江南个从来弄了盘点点早头不行了的，等你那了三年芒草阴那里，三年德隆阴那里，半脚用不到，等你那芒草个拉走了，半脚个过渡，什么七十七克里能偏把七三个过？
1: 是，我们这话听不有的，但多可能你说的，我们家去了，等是把等这里，热么个热，卡着他没吧？
0: 好嘛，
1: 但俺从热么个来的，等啥的？ 도체님바 도체사마든지
0: 지운다.
1: 다 마음 봐 야지 같이 손나 대랑 통한테 지친 로지리

0: chok dang gigin shubar shakyu. Shagur di, chok tsor mi shun shun gab, chok cha mi bang jobo shun jo gubi gar chin rung yin hin sin yu la. Chok tsu, min gu jun chi dang ka un jing u su, yu chi lang ngin jin li bo shi ji. Mi shun nin da yi kabar jay jay gu yin ba dam. Ni tsu ganda si gu un ni kabar di dung a dang, jay ta dung a su chi mi shun shun gab, rung shu shi bi shi ta hi yung yin shi. 这个以南军就错去丁家荣学去罗素母部约吧当给给你去罗素应该你来命你该对罗素东归这个以罗素去丁家呢做当小娃滚去苏信营地位给给当当年行行去松信西吧咱节目出版你不要多这个了那么滚多丁家都西去罗素你们当地丁家学浪就公布写多这边下去 这个以荣学之女吧先生心呢但是这个以丁家啦给人丁不黑黑团但不轻松罗素以跟前来不是的不去空荡清大玩儿见着玩儿当在当这个啦丁家荣送给罗素你念多不归这个如你松学之罗素的不去空空荡你向我们把黑马一半目前呢这个以南军就错去温情月平 这个如你松学习比女吧松学习吧清大给人们的当你们这习呢你让我来这习团第一清大姐给这个了人家松学提着习家当习团我这习原的样大多这个荣送给女吧松学习吧那么习对为俺所以清大局你清大地大了这个荣送女吧松学习比对您这习习吧当对你们多清大了人家习家当
1: 这个荣送女比西夏一切断七七下归不就空个过三三的清大党这都给小娃农托人家党荣学了素皮就是西夏清大的家庭清大的念多人家荣送给西夏吉林党吉林小归你把变成崔队南北一人家罗素比归崔队中的呢这个如你恩是举把党空错一铁杆多西夏林西比南北西一 民国丁家西夏党今年来过六十西夏认着丁家西夏节我从一切断节南派一百五个小鬼日日了我从七里门那丁水西地这个错了丁家西夏七七党七里七公农个这女的被断下鬼对了不就空给东云当天了女把丁比丁家郎龙做把党郎楼都带鬼比国的书把银向南门去不就空给丁家西夏卡节我就学习行
0: 这个给人家啰嗦了凶狠吧不就空给人家呢给给他开着多没皮人家啰嗦的给给他出于凶你年轻狗但不给给前来进去拆下接头东狗人家西家当就女家在胸部啊给给一呢人家给小娃军事党这个以人家端进去他就写他宁过一个说人家绝别一个春泥啰嗦托的吧 绝别一直写把局给给家学到女伴宋兄当给给家人家端进小微安排妥当点端进起身过接头细菌你把这个啦写他们给人家啰嗦多当点着起女伴宋兄细菌这个啦用得几点人家都写当人家啰嗦特殊就归啦这个啦村呢其类别写他们呢引起娘娘连同就这的引你 这个了人家就是当荣秀街西滩个七块给给家不就空个推门给这些当每给通七十了这个以三十几女把当产品存大的这几个当人家着了满的不中偷门人了所写的这个出门以宣浪洋大比那么多七块人家当这个错特别荣秀街西滩讲一顿中顿就过的推门多
1: 从而认为不就空了村呢民工店家的端进很过些子呢很多个钱原来这个村漳州西地民国时刻了到达第一季呢最低用的是一百个这个卡车没说是卡西尼没说有钱接到必须写吧用吧当样这个卡车没说用的钱没写呢接到这吧当容许随便女吧用的是的这个村宁过给西家一生就够
0: 现在那把当路中这不中错这个呢没觉着没多当准确这些外行 조근남 렌자 띠밍아 초화시지당 로경희지나 안초 참아이 도골 친부 회사희임 난준 초화최 친다당 긴긴 수치 초근라 렌자 시자 몽자 로그바담 뇌세 兄弟 근지스 롱쇼당 로쇼 뇌세 수지 뇌바양 칠동규 라바도 로종 조보 조문나라 렌잔 되시지 로소 동규
2: 지지 시래 그 구문 지엔도 받아 지딘라 시도 샹도나 베덥 달루 샤제 만지바노로 베덥 지체라 시래 그 둔즈지라 루드위제 인게 요 저르시
0: 저거 총총가 나나 지롱 님바다 데나 허준치 아시비 나이 디니메 비 간시용위 윤디 총마 파마이 딩리 숑아 인비 가시 파마이 저거 총준니 주최체 도다 태체체 캐시바다 로나이 치주다 준초치 레가마고와 도시 초초 동초초다 준시 준초초 수티 다도 부롱드 아마이 시초지다 용실레 조마숑이까 기겐차 용가 초거 가준난도치 용시 차신이초와 대신 로자이 종자시구치위까 친다키 초기 차신이 기다시바 초거 수부 야부메스 카이야사신이 루즈 론친라 곰바쇼아소나 초거라 나저시면 좁이 다시 초거라 나저시면 좀나 초기 차롱티 너바자리 편바 천장양 요마시 다시라 초기이 나저시나 편토몽부 유비고 수지인 머선자시 인송 나저나 류신 차딘치야 맞아시 겐코위 친하지기 초기이 나저치야 로소티라 루인시마시 이나야 친하카지기 다다 초기 로종 쿠부지보다 용체 문부 지주여 시지 시주규 제티 친다 슈아 카제키 초글라 콤바 종자 시주바다 하시와 포초아소 레가 시주비토니 초글이 호전전 총기 군수 소중 시주규 친나기 초글라 닌다 친리 카제 링겐라 지니 조조나 초글라 링겐 세보시 여바디 용선저 차지 친나기 괴비 친리 딘딘한 접시 초기 하시와담 포초와 뇌포와 소치야 나줄리가 총총티니 초기 나줄라 가진지 선노티 전신 소중시 토시 초기 총티니 나줄지 공시 소중시 지티히 초기 군수 송부시 차주 편바 친부 유피 제자 케바 카치기 초기 나줄 후소티라 신도 지통 친부시 지키 나줄 샤지나 미저지 지지딘비 샤와신인비 초거 춘춘인 뒤니 나줄라 가보시나 초기기 나줄라 가진시비 금시차니 리시저 초와 나줄니 터바 하고와당 초기기 나줄라 가진시나 무신장 나줄준지라 친진시니 시비준올라 친진시바 초기기 나줄라 가진시나 선호 군수의 야무시 소소시토니 호준준총다 초시라 가진 무신라 구글 가시닝루 킨숑즘니제 시가이 야무시 차바 초기히 나줄라 가시시나 제니 나줄토니 사준지 준지다 가조 뉴처터바 사준다 사소 루조시 터바 지숑시 이니야 맹아 친송 루소티 나줄 루소고 조 샹진니 처 카송 여시 제나 루소이 마여다 농도노와 딘산 친나몬보세키 르도베스티 초기 차롱다 친송 루소 디니서지규 여전 몸보시기고 지나기 안 담보 초기 로종라 주도시바담 안님바 도군조문종라 주도시바 안선바 카님문이라 주도시바마도 초기 신지둔다라 지나 팔치와 주도시지가마시 등은토 아저시제나 초기 천롱지티라 타주종진제 둔닝가 친보딩규 아메리카 하프로자 치모 치리키진치 로니히라자 아저라 가부유바담 아저라 가부메비초글라 진이 신조시바주 나줄라 가보여비 초거 첨부 차지 당 나줄라 가보메비 초거 첨부 차지 니가 쇼츠 찌둘 중하다 신이 소차 찌둘 쪼인바 히도 흉도 니나 로즈 선노다 다시 노와 친손 카제기 초거라 장위 지신 지고와 오마디 렌토메 지나 카제기 사나 초거라 야슈 중위보 초와 롱스 쇼토바당 초거라 만이 카요 친자 마용아 시즈나 초글라 장위 제신 최초 딩인바 문제 시주교 가세 딘제 시나 지나기 롱효서 초글라 아주 강세다 링긴 강희자 코조마시 亲大哥，这个老姜伟在线等着呢。这个今晚是做妥妥黑的，新月没把他，是做了偏头没皮，没去抢银钱。亲大娘起，这个老姜伟顶着在线起，这个婴儿最近来这儿学么子？大东，眼科为三百没把他，没钱了，偷工没拿完，没写差工作时。亲大娘起，姜伟在线等着呢。这个苍龙铁了，能把钱不做时？所以呢，请他给弄出去，我做上诺伊，这个手机钱不动啊。请他开车去，今天这个大大去路中央某买些呢，起码让下个日子写不动。然后却读到没姐姐，领导来个家里亲戚接亲个，对呢，共村的路中央某买些呢，写把日子收起去。对呢，多难买些笔，给差点错伊，这个了弄出去，我做上诺写差不动。我现在我做西北种植了，种植我们西北三农些七八些嘛，几把些。啰嗦起来去进去，我做起出个粗微种粗枝女罢了，用得出把么子？做不当新康书记提了样，偏把忙不圆实事先到。爹呢？姐，我做起插进苦州也都动完当，做看姐，您别三种过半动完。李亲戚，我都用着托你。李亲戚，插些杨木托你，我去。我最起做不用他托爸妈些，惹得起才写了样，偏头轻不愿写。你我最喜对，这个一老板人家我学习过把点，来把姻缘人家用他托你，点菜当吞皮，上水当，肉素桂皮上水起，才写过把托你，这个老用女把托人着托。送我最喜对，这个恰是当在这写过把点，这个一也是当他准备女把所用来偏把当。三尊金女巴达，我学金女巴，也只送着托你。这个一，三尊三对动物儿，偏把钱不愿使。三对开把穷穷忙不起，我最托你落过七八十。是，我最起出个一来了做巴达，荣过起来个一，能就是所想西巴达。人间真的西达，人可为的西，人间真的西几只所想天啦，偏把钱不愿使。等着先呢，这个老周也没写七八了，偏把月把怎么写？即使没偏远近写七八了样，偏把全部月写。我最起初给请到了生活写不等，没写了生活写比上农叔叔写头写。走，我最写比公司写差呢。注意融根融壳，融骨融臀，别准里面就公司总部叔叔写头不等，从而融家培育女把七夕头吧，也就总两件很多七夕头写。跟谁对错样？偏远经济没些差别，就见做事。对，我做西北出个没经济，我做了，杨大伯搭档请托把当。我做去种植了，经济学习吧。没经济我做了，种植学习吧。我做忙忙了，规则学习比像最近钱没些差些。几，我做西北出个一个些女人的，刚刚七岁节，听到用到团年。和尊重重大，感谢白家姐滚水总部写茶的，这个啦，小组吹皮，女小总部写茶托起。哥，我这洗皮托，这个也容容叔叔老板过年，可有总部写祝你。容叔叔，我做种植龙氏血头发丁，我做姐各做弟，等在年龄啊，用做托起。姐，这个清仓给那个农小男，请不到娘托，那个洗不到。娘托龙氏血发丁，轻松跟着我全部茶的。请大当出个八戒在身旁里，长腿娘女姐轻松写茶托起。罗兄这个这么错，俺最爱巴多，俺最下劲呢。没时间自己点别小娃写硬巴的，行了，爱贵巴当。俺做从晚起，俺做了个性写巴当，俺做对南阳为东巴我写过。
2: 别的男女该住热了，小路讲解。现在黑的给国门级别地面当决定了到位目的。
0: 俺去容易姐妹了几只西巴蛋别得道路小卷绿营在往你东去买。现在清仓路所里爸妈也过多工学习营。容易被广江企业写错出，怕送个不打，也送给国二四位当兵下当。然那破鬼不下心了，不看到下心冲四位当兵人弄得扎心个。第六对你心呐，轻松给落座了下边动菜单。然那怕马南车三边过多当，落座一他拉拉不比，利息这应不是。 今天呢，帕玛南奇容器没去喜马拉露宿总部当行。这个呢，属于年底前没写段章呢，帕玛南奇帕松给不打。

0: 总给过二十星，人中全部写了。最近这个老罗总也把他爹马瑞他写起当选扎团了，没难起，不过不相信了，不敢再相信重色心，敲门写。对了，怕马孤独进去，这个卷筒金先生写不当。怕马国民党籍，这个女民党先生是吧呢？啰嗦依旧刚的，原定认真探索起这部片子时，因那样，一点子怕马说的刚因那样，荣格这个依据了后进内部下的软糖精度动对吧哩？国民女民的动三天即将有么事？怕马南籍三边过度争议及问题，荣格没觉什么的，这个一滚水的。没事，浏览起来就进认真探索下吧。听，小草军给闽南籍不起了样，前边多么凶啊！天从月马些，第二青葱给啰嗦东看的，一点怕马嘴三边过度解脱东去样，那面段就没中。是青葱给啰嗦呢，这个那顺便就认出去啰嗦七八斤是硬币，小草蛋啰着一啰嗦嗦，啰嗦刚一讲才写他没白赢。对面籍啰嗦的东看呢，经常嗦嗦也亲他的。这个月爸妈日日隐形，去哪哪里行？啰嗦日比用了当，在为黑夜，啰嗦日比开始当他了。啰嗦去你当，新康东就给七七所，娘长那个把那什么鬼把事？文讲，别寻着快些，请他用去。这才过去了，经常啰嗦的西当过度没把点。这个月小娃语气，给给当，让那老者也啰嗦了点别，那把还将我事儿都不用。大多。亲大的农哥家家蹲起一门把的一门四斤硬币。这个啦多少钱啰嗦太把门行张少钱啰嗦太把用。老板多俺做一千大拿了存拿啰嗦一说你把准些比别恰当。对的杨拿给跟随你女的人不过去总日拿了爸妈说些给大黑行亲大说些给得用啊。对大家都对你心呢对着三百亿没谁起连往卡路中间最苦呢这都穿的洗心皮你算不洗洁排出营养月前几天洗满了就被露水洗的然呢三百汤期对着车的三十比露水年半的大气日娃大日家经济蒙不黑散了得着干了钱但呢不解清大错过多不如切多通假期为昏天没日解清仓啰嗦以最末了听起大多可见鲁迅起这个以爸妈总肯行呢这个冲冲去托门我黑被我不能学不当那咋有个所言吧当这个以爸妈心做完以呢第大期这个托门说了的但是心不说我心念言事给咱的爷子孙女这个聚集心里在送当每一个学派前往清大街轮着西巴的西都特别清大街心里在送当每一个学说起这个爷们在把钱说他没把爷爷约把羊学了西都特清大出车多清大了西巴的清大做着钱清大人力把的清大就在钱大多清大葱把党清理把所崛起马浪把黑熊党中引都别。公司这个也啰嗦退休多人力党啰嗦了应千不来之源。文讲俺最初去本不以多人追把大笔啰嗦写用的让这勤笔几天呢把空的出行呢。西昌俺三路多呢得大家积累拆西起追多写的就源。第一大大呀人南姐这个参政结论呢催泪严重婚姻实行。这个以参政结论了就是西巴马西。这个第一催刚给村里打第七暖狼姐的切多清仓给军中有气东格熊。熊可不摸可以把西了把门带玩当。这个马文比切多啰嗦说起被查当对的那错但你今大给啰嗦实行。这个啦啰顿西巴马西。大东七个给银兰着准多年容给出个了啰嗦东顿中还不多这一人狼配置起切多日头被比最近他做牛了这一绿康地汤岸苍龙中切多出去起修皮西人他做当东家他做家牛时因为呀俺去帕马卡切给日日东去当准就儿做了到马西准就儿做到大多轻松了搬出去用过牛仔院呢谈起尽管他做了这把当第刚的年龄不以那日本动球 대다 탄신아 파마 코란 순니케체 라자단 체니장지 체도 임발리 마라지마 추 초니다 디시 뇌란지라 쿠미 임바마시 시자르 무본당 노 자고 깜보시비 시제노도 디니 사드시지도 니존다다가 디니장 지나문용한 세기 300고도디 잘레마제 용당 야나 진네 유베 마르군치에 체마르나 把这些月把通通把它打动这些新都当运动给把运动都把呢赶你清白一男打动你对新四月把呢现在写了你比小组弄出写的罗中给中间写这个罗中了写比现在出马也这个以中间呢这个以罗中给参加写着这些年节等就月 이니야 안수 시구바헤나 초기 중지 코나이 초기 쇼용라 챙자 시바나 논주 침보세시 윤세나 중지 치 로데딩키 시자 로조 시피 니츠 시다 야나 초기이 인진진네바 코나마토 산노 쿠시제 뿌세다 제레라자르제 상세 르봉 생칸치 치취 제죄다 나주 뉴자 산세다 서주 뉴 효소 뿌세 강망히 전부 신조시 이니야 파마카지기 존지 신비 척어나라 니소위 두세 찬야 메데오라 베데딩기 시자다 용쇼 코난진바시 데다 조아 강연 메비 시태티 초거라 조아 데비 만조마시 데린도티 로존라 순난 싱이시 요하타 아메리치 롱키 초거라 로소동가 로존다 르지 초아지 시제 던저시 버나 콘소이 초거 초의 촌니 로존시 던저라 로종기 촌니 초아 양서 던저 대신도 로종기 촌니 르제 년 던저라 르제지 촌니 로종기 정을 장 년 던저 시탄데이 초거 츠 로종기 던바다 조남별 시비 순난다 능쇼 소치 신쇼나 정힌치 난카이 자조히 인저시 진야 베데딩기 유치 시구방에 바메데 디노 조아미시치 윤르사비 히리기 닌주인바딘양 초고치 딜린시미 돈다신세시 가시 라린치 동비시자디 초고이 촌니라 슈징에 바동시비 마히자 지슈산바양숑 딩인도 체제 초고 조중키 헤헨데 연나 체제디 루모치발리 구바여마시 디신 초고 루몬즈켄세 신도여자 체제디 샤조밍안 시바나 존재 권도 기초 순조시 대위 진다기 초기 가쇼디 코롱기 저세 신도여 비 신도다 야나 초고 코롱 멋진자 시 신도여 비 상처디 시도 시즌아 조시 저거나 체리 키진 시 신도여나 파마 초이 한문이 산시 시 그초다 조아 모든 돈 비쇼라 주나 다즈 상전 정의 시 대딘 인스텐지 고위 슝니 천재도 괴비 희야나 론진시 마뇨스 신용유 계산 네이토니 시자탄지 라린리 슝와 사시 희힌 베데딩기 희야나 라린시니 시도 시구바양 시시 로종기 용진 마상야 잔른도 깨자치 최피매야 몽부 슝용유와디 에디션나 로잔노 용지 치신비 초거 희이니얌 고이 로니 치가위 서두치레라 효힌 마히비 니슬라 양양 선시다 조아 라린치 시니 서둔 케반조아신 디위 나이삼바 신다주 선비 고도 제토마도나 초그나 디탕안 찬롱조아다 초그 군수다 문시 눈란치라 효진 송보 퇴비 고가양 총총시 디마시 Mezhe Gumparta, Shizu da Jijie Lepsin Lidun Liyan, Shujin Renzhen Tansung Xiada, Yongyi Yinbashi. Dedi, Qinda Cui, Sambi Gudu, Jitu Dongjina, Dure Sabada, Shizu Gungku Yi, Jibi, Wengen Hishi.
1: Beji Yongda Nzambu Ling Lachet. Nzambu Ling Nyamnang Beji Cora. Gonyi Ni Tata Sen Yibanda Na, Bejong Longchin Nyinchin Li Kongja, Kongki Longchin Re.
2: Zhubu Namba Gugan Dimo. Tirungalin 宋学也不一苏军路线了军轮的地面大半西班的我从侧面跟这个季节的对你定把些事。主播能把当回了孟春路线的国顿国黑经验。孟英呢总是就在几处都雄伟前后为给其就在行业。第二孟英拍接的路线了的呢没人存在行业那样第二孟英的托马呢没人的弥补能了国大追接的带地给其雄伟。空居我最近就是呢人心撒腿西北的我了给的孟英呢西初级初为参加等没能了让多级就在三种级落心迷境我最近觉得进退你推心我最低为他们平送错把等明日级西初了这人级夜晚级团把你送孟英级南端切空低为加起等南把低为平错三种级太黑等就在级人等低为共同送别总人就在这让你人家退避就在这能把写了就把你。DW 就在能把点没人说说的三年说说了门都门找我人原那样怎么了推门个切缺些月别忙一节过顿了我做了忙急我托你四种席别旅期通了对于人家地别采集总人刚业应当说零出把心意。忙一呢没人卡个总人呢长期忙月的那么批送初学者总是个能把心应接罗旧者求救人民的奴第二推行我自己娘娘修动党记着了啰嗦我自己容大若自己拍接起来八个为女把家把马戏这人有比西粗浓多接起我最慢慢记农儿经济村家的别心里温修这阵了太最党龙一松一天对西党西进院了拉巴尔多第二没人跌的第二对给宿醉西醋酒醋阿当没人跌心康接学者切缺所没龙个难度容易存不的西别没人呢没人举别没人卡个梦夜了总人个人堂怎么西修更这一天里先就个人堂七七的定把西么归把西你把梦夜者因为过了黑呢梦夜讲总人就能把心当着我了我这里凶性西族界初为拍击弹战力那么平送措施就把你。明日对面西族里真正与比西族所拍击凶案的。孟英及南端切工地位加起新了。明黑日及秋节的人心拍位。孟英三种界太黑党孟英及人等南把所了三百忙不凶月。第三多马戏每日界七百忙瓦党每日界了样三年党有第七百七位孟英及一万的。他这多张一等人一些凶高玩意。文家孟英的研究能给咱能托个开往蒙蔽能顿几天里的夜晚写月别得了得了一组里向几夜晚得了写军意。夜晚等不礼仪。礼仪上我最近呢我最比我最近居人呢动力写教我最近年龄等我最近气缺我最近等着于新村级能顿的写别孟英及人黑意。李金呢迷人家迷不能啦我最喜欢的。那不是娘带着我最初喜欢你的我先应别。孟英呢凶还学死日。且对面李金呢迷不能接我最喜欢巨人呢李金的逻辑嘴巴尖腿的我最近女秀接着勇气刚来的曾经引导日三头喜欢的答应啦。罗旧家来军人民呢迷人啦娘里行李如力行李拉索比李给能长忙的萨德团把当就在黑多节出在讲我为托日新把地对面带地李给地主了南端的南边修港天里三端的拍击希望地但地李记拍击我我最近嘴巴尖腿的女修接着推荐节接领地地我最近巨人的我最近奇缺娘娘的来家我最比三轮都是拉索吧凶猛村吧当主义自己阿里拉索能以平送初步写的教育。我最把没人都没理解那么顶这些军进党三百西班牙。理解了理解我娃西瓦当理解当代进退理解了主瓦派瓦理解计瓦姐姐平女年轻顶吧当提供这瓦月吧的。我最不要理解你卡爹卡入满的你比一些同党。怕爹没人知吧错爹理由起哇。卡爹卡入满的你比六些同党你比六些同呢离了高瓦门头。六穷离给离入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

야 다가서슈라가테 파레샤 야마네저조콜리렌동야 라워르디페미라소르바레타 양제리세라일라보곰야 양케사랑할라가몰라가타 아도 담쇼루보쇼라레가야 카세미시테가미로모라 코삼주공쇼쇼티레사야 류코미히레가야포지 코삼주타비쇼티레사야 남레컨케 가야로티 펜다가 테블라 야르송레다야 루마르보 템쇼 간동다보세 소마르보 시비메히보티야 다멜타투 갈롬보조 양팔레 포보 다테보조야 다효바잠조 간다가레야 두다세 메마트조보나야 다가루게 가퍼리에레다 두다세 다가 템초보다야 라우르디베미에 갈론티 가디아 펀다가 루오쪼 업다레세야 다다스 톰디에 가샤와 레가르르 알리마르오 하브자 메지레레야 바달리니타 고순자 레세 펀다기 루소 메효 오레세야 다그르틀레키에 가마티레나 펀다기 솔라파시세야 다마도 메쇼 가카디소 나야르부 칼라야조

홀라소 더워 럼버시 나가비 모보 고슈이 강가 콜라 쇼리시 팡빈 담원 뱀포이 카라 잠나 폴리시 티게딩 메리 남르라 샴닝제 메리 남르라 리좀사 메비 남르라 투타로 티키 미티 리더버 케서 노르벨라 타레 녀미 케 동고 로커쇼 켄타가 쇼네 타 샴동가블라 쳇디무 니코 머쇼 조세 자라 좀 나메도 포투 머쇼 캅데 라몬 로쇼 세데 다쇼 케서 노르벨 다드 컨둘라 짜샤카 샹지르 섬세테 포투 머쇼 캅데 티키 동정 메비 케 로퉁퉁 더다바 세 야시 패션 라킹 라 라천 앵거마 안다 계속 성신 노르베 잔도라 라틀라

ཡ་ལ་ཚར་བ་སོང་ན་ཐོ་ལོ་ཤོ་ང་ཚར་བ་སོང་ན་སོ་པ་ཤི་ལ་ལ་བི་ཐོ་ལ་ཐེ་ཏར་ཤོ་ང་རྒྱ་ཤི་ཕ་ཤོ་ཁབ་དེ་ཏེ་མ་དུ་ལ་མོ་འདོ་གོ་ཅི་སད་ཡུལ་ལམ་ཅུ་མི་ཡ་ཏ་མེལ་ན་རྒྱ་བུ་སལ་ཨེན་ནི་ཉི་མ་ལོ་ནོ་ཏ་ཉི་མ་ཏེ་རིན་དོང་གོ་ལ་པོ་ཏུ་མོ་ཤོ་ཁབ་དེ་ཏེ་ཁེ་སད་རྒྱ་བུ་ང་ཏ་དལ་ཡ་ཉན་
마지 저기는 먼저 표 메시지 로가지 자조다 담비기 방주 망주 중지지 메다 동자지 인스시에서 다 뒤에 남네 대사계 그 동디 먼저 더디 전화 아유 남게 다여다 공해 남게 스디 디레지 차요 뒤 인스거야 굉장히 가르려서 좀 다른거는 차시하서는 리중 내리기 쳐도 대사계 그 동디라 전비링기 중지 양아기 제보 제수 등제지 차요 대사계 그 동디 다지 광장스네다 최강의 장기를 때디 전화 기사계 그 동피배기 전부 뒤 인디기 동장다 제스니 진행이요. 대인디 중재년아 그 제부 인스 진행 지시요. 니네 그사 제부 중티네 나위 지조기 다지 지시리. 막동기 롬로기 변조기 지시리. 지시 망수다 폐기다 중지 교제 그게 돌 신주 체계수니 제시 전단기 하장기 진부요. 대인디 좀 그사 제부 중티 전단지 제자 근류기 중심스 지시기. 숨내 차샤와 이나 야가기 마하 바랏네 독주에 라마니아 독주에 디시 다지 시라게 중주년아 동주 육 이도를 크는 다디 피제 조야요 말이야. 풍송 처부 조야요 말이야. 왕주 중부 망부 디제 디기 중 동주 시에 용주 정도 대사제 그 중디 도동의 풍송송 치조 치조서 두고 요래라 방장 뒤에 치만 치만도 두고 요래. 이 인디기 다지 대사제 그 중기냐 진단 침부 찍지.

아니 아 가르세 그러고 아 장하로 아이 겐지 체당 쿠빙하로 이 겐지 체당 메빙하로 이 겐지 체당 딩하로 에이 겐지 체당 베빙하로 오이 겐지 체세니 안데게 나마마라 나가노네 되게 여바연자 가스바바다 라랭게 체테 아니 야징하로 나마마라 원고니에나 아니 간지 콘서트 되게 봐 어디 골마 자히시야 되니 아야 다 되게노 담보 치르잖아 다 라랭게 다 나이니 예 덤바 다 대수가 마 치바디 도스지 아니 마사자진 히지 다 때라 담보 나조 나이니 바지 골데 히지 다 나이니 바텔라 선주바가 자랑가 난데 다 믹서가 데라치리 타니까 되지 다 그래서 나 선주바 자요 랑가 놓나 아니 리세 던지겠다 아 지지기 토니 아 떼어 봐시 리다 치바 떼니 다 히비가슬라 다 리기 받게 돼요 와 데이더다 시진 제지 파모체라 아 아니 리세 안데라 도스치 파카사자다니 아니 리스 자와스 리스 자와스 나이니 바 리스 자와스니 왔다 다니지 다리지 다고요 근데 인디르다 자와가 나라 리게 바당 제제 파모치 그나라 리스 자와 히 제운디라 딱가스 바바 리스 자와 세한테 가네나지레 세운디슬 리스 자와 히비가지 담보 리테 아니 샤비엘라 고기 바든지 이제 자디요 야 하버든 가서 야지 제비 도지가 간에서 메롱군은 리다 샤일 된지데세니 자비찬이 시방가 리스한테다 샤비엘 고안아버지네 아니 리스 샤와 히비 수데 라렌지 체로와 리스 샤와 세한테 셰바 보안다 셰바 강양종 히기 아니 샤와히 셰바 다 너나 셰바보다 셰바 되게 좋아 될 거기 봐 대인들 노르츠 데바이나 리스 샤와 히란데 샤위 여히 여르종니 아니 대라 아니 샤와 강양종 히 아니 셰비게 된제 아야 샤위 여히 여르종니 대라 샤와 강양종 히 바 셰비게 된제 와 된지지 대인들 샤위 여라 샤와 셰바 세한데 셰단가다 리스 샤와 히만데지 증이고 고데데 된데라지 전세 된지라 때니 아니 시진 저기 캠보고 놓는 지 초도 줘봐 다 제스럽 엔진 아 코링은 제비기다 대신 못 튕기는 나니 아 때는 나이 닝바텔라 다마 아 고된 잡아지 마 양비가슬라 아 다 간지 소요리 있잖아 셰바피 샤와 간나 셰피 리치 된제 된제비 나이 닝바너 어 혈소순 로 도와르즈니 시 어 된제지 다 라수바다 니가슬라 다 베지 첸도마 젠라고지 게요 된제지 게니 아니 리스 샤와 세야들 사히나 데인들다 아 수드 벤젠 그 다 코런 거 논다 보시나 다 너나 셰바 보지기 샤와 간나시 비기 리치 된제 어야 샤비 열세나 모두 야나 리치 된제는 제비기 나이 된지라 다 나이니 발리스 샤세게 리스 단들 베진 조위 디스라 거기 베지 담보데 다 샤슈순도 세야 내야 다 용다고 존나 버 다 데인들은 데가슬라 다 셰바 보데 샤슈순 롱게지 셰바 보데 다 치즈 코니스 테요 마르티 휴데 제대 메제다 셰바보 강양로기 샤 강시여르즈 노위 샤와디시여리스 노위 샤와데 셰비기 리치 된제도 강치게디여리스 아니 샤슈드리스 서히바데 노위 샤와시즈 그 여데다 땡겨 데이들다 너다버든지라 아니 나니발리스 샤와스 아니 데이지즈 랑게지 양치트비 도제크 딱 아 간에서의 메모고노나다 리단 샤유 된지데 데디 샤위 여시라 샤와시바데 마나 니발리스 샤와다 니비 난세 된제다 예바기치스 라양 세니 딱 간들라 리히 바데 샤위 코란고 니즈노 데라 테니 타 나이 니바 세야 돈 돌다 아니 샤와 간히 시비 가슬라 타 샤위 욕테 쪼르템비 샤와 간히 시자게 타 샤위 욕테 쪼르템비 던제게 타 나이 데리지라 타 나이 니바 리스 샤와 세니 타 죄기 바 던지 타 테 시탄 걸 자위 차리 히야 바이나 다데 마 파지라 타 용라나 보지 차데 바레 데라 타 나이 니바 그 시탄 게 빼질라 아 땅아 좀 마 아 치시지잖아 뭐 누구 그 저찬나 보더 뭐 조용비 가슬라 다 나이 님바 이나 그런 니버도 참기비다 저찬나 보더 가리 서바이나 아찍 아니 샤위 열대 차 샤위 열대 단도 니버도 거고요 어 진짜 처리잖아 그 샤위 열대 조오데 미가 아 라딘 내 진기로 되는데 샤위 열 니마도 처리잖아 다 라딘 치시 라딘 치시 아니 스마도 처리잖아 아니 샤와시 다 셰바 보당 아 아니 리징이 보세나 뭐누 나쪽에다 단주까지 해지겠다 샤위 열스 야나 리징이 보세야죠 와다 대소때 나쪽에서 마데나 한적이요 왜다 네버도 튕기 받아 샤위 여다 지 라데니 체다니 샤와 너스모데 다 네버도 청기 받지 나니버 리스자 제데 다 왜자 샤위 여다 라데지 체다 샤와슨 참바 잠지기 아니 자서 닥탐바 나니버 리스자와 그 베지인 받은 나쪽 타지트 받은 데 제레스나 다때 말이스 대지 말이스 단 데이 가서 나 나이 님바다 이바가다

뇨라데 용거 간에서나 빼나 샤쇼순 로다 벌은 쳔바이지나 샤쇼데 니게제다 샤비 예르시 사기소데 라랭치시 로데 샤와리 딘데 베젠디고노나 샤비 열다 라랭치다 샤선보데 총데 딘딜 너치르잖아 자이 차니 나이니 벌리 샤비 그자 계속 총어 제데 위자 다 네다베 예바 쩐지기 아 샤비 열다 라랭치데 샤선 총어 쩐지기 아니 자지자 탐바 나이니 바 알리스 샤와게 베지 예바 텐지 에레스나 다데 니바만두스 다데 니바만두스 다데 젠센데 간나 투디바레스나 젠센데 간나 투디바레스나 가데 텐데지 그 토네 나이니 바 리스 샤와데 콘조 초바 이나 데네 빼나 따라 짜진다 와 따라 짜진다 어 정보란 어 아니 응을제다 정보란 응을제스 와 야나 로모와라 시진다 단 데타바는 쳔바이나 빼라 따라 짜진 히비가슬라 젠사케 샤비 이르테 따차디오 오야 인사케 샤비 열때 따차바레 아니 라 히바다 라뎅 치지 어 짜진 히비기 젠데 샤시리 어 데인들 따라 짜져 히비가슬라 샤위 열다 라뎅 치나 어 샤스보데 찬데 바 제데 외자 늦다 나이니바 에리세 바이나 어 다 시탄 칼다 키바남바 그데라 아 저기 제바 만도 만데 요요레다 스트 벤체 진정데 치바 그 아니 곰바 이가시 바이나 어 아니 나이 히바 기체 세와테 가르지리세디로 오 라데자사가 샤위 열람 야나 대단데비기 리치라 아니 편토유메기 참이야 그래서 어 샤위 열람 대단데비기 리라 편토유메기 참이야 그래서 샤위 열때라 편토바 샤와데기 샤위 열때라 편토바 야나 샤위 열 대단 대단데비기 리치라 편토바 누나 아니 대답하고 라딩이 나이 나 이봐 기체 인석 왜 된다 많이 봐 어 샤위 열때라 샤와시바 짬리 샤위 열때라 아니 편토 매봐 대단 제비기 리라 편도 문누나 된 나이니 바리스 딘들 세도 벤지 지나리 제바가 나이니 바다 예바가 치바 제사가 간다보다 다 디도로 투디오 바 된다 예바이자 다 로테 야시 바이나 따라 짜진 히비가스라 샤비 예리 따레 어 라딩 체 라리 어 드니 제비기 샤와도 총에 바데 메자 다 늦다부터 어 아니 세도 벤지 지나 제바티나 나이니 바 마른데 나이 제바레 젠센 저레이세 바이나 오 따라 짜준 히베가스라 샤와 짜준 비 샤와 되게 샤위 따들라 아니 편도요리 편도요 바인자 근데 답에 나이니바 말 나이니바리스 근데 연바인자 나이니바세들이 샤위 일지다 라딩이 치다 샤와지 예바 짱지게 아니 나이니바 어 근데 지잖아 되게 문두스 어 대나기지 어 하서로 답 맞어 근데 그 페이지 야야 바이나 하사데 샤위 열이 어 되니 아 사사르 기베가 라데 라딩 치 노디 샤와리 제데 메자 디 가슬라 노위 샤와데 그 사사랑 건소 펜도 토세 세야요 말 어 되니 예바인자 아 사사데 샤위 이시네 데라 노위 샤와 시바 짱지 에 아니 고 어 땡고 예바인자 디 가슬라 사사랑 노 기베가 라데 아니 나이니바리 되니 예바인자 디 가슬라 나이니바 인가 메게 내가 더 치르잖아 샤위 열다 샤와다 라딩 치 숨보 예바 마치 미세 그 치르잖아 샤와트 그 샤위 옛때나 편도 왜 받들이지 된대 예 바인자 양지 집이 도지게 딱 안에서 메노고 놓나 어 되네 나이니 그 쳐봐도 막 이용 뒤슬 샤와 시비 샤위 일 대어 대단 제발라 편도 메나 니바데 빼나 샤던 로다 버세네 오 샤와 시바데기 샤위 예와 야나 대단 제비 그 리데라 편도 메나 데 니바레 빼야나 샤던 로다 버세네 어 서디 벤지 야비 샤조선 로세야 돼 벤지 찍어 다 내 여반이나 다 다 데리 도바시 어 체르세들이 어 샤위 여단 라든지 체다 샤와 아 되니 여바 잔 지금 맞춰봐 자위 차니 샤와 되게 샤위 열 대한 대단 데빌리라 다 펜도 여기 봐 어 근데 지 차디 여리 펜도 여기 봐 근데 차디 여리 근데 인디라 어 나이 님바다 여반이 게다 체바노 보데 도도로 보지 땅 어디지 지 강도 토돌 누구세들이 다 어 샤위 여단 라든지 체다 샤와선 여바데 마부지 나이 님바다 여반이 가스까 마부지 나서 총하다고 이것이 제대로 이제 다 바르지 라든지 치대 바르지 라든지 치대 귀바 사지지 잘 제 룬다 무루 야나 라든지 치대 되게 귀바 사지지 찹드 누가 무니 달라다죠 베르나 안소 샤쇼스 로다벨은 쳐 마이나 니까지 사기지 스대 치드 덴드 레드 셔드스니 귀바 사지지 다 다 용라리 예요라 되게 뭐 가루지라 지자바이나 아니 안소 ᱡᱤᱠᱟᱢᱟᱫᱤ ᱛᱤᱭᱟᱢᱟᱭᱱᱟ ᱥᱟᱥᱚᱥᱚ ᱱᱚᱛᱟᱵᱮ ᱠᱟᱥᱞᱟ ᱥᱟᱥᱚᱡᱤ ᱪᱷᱮᱛᱚᱱᱨᱚ ᱥᱟᱥᱚᱡᱤ ᱛᱮᱱᱫᱚᱱᱨᱚ ᱥᱟᱥᱚᱡᱤ ᱞᱮᱫᱚᱱᱨᱚ ᱥᱟᱥᱚᱡᱤ ᱪᱷᱮᱛᱚᱱᱨᱚ ᱥᱮᱛᱮᱱᱨᱤᱡᱤ ᱠᱮᱥᱟᱛᱮᱱᱨᱤᱡᱤ ᱠᱮᱭᱟᱢᱟᱭᱱᱟ ᱛᱟᱛᱮ ᱥᱮᱛᱟᱱ ᱠᱟᱞᱟᱝ ᱟᱱᱥᱚ ᱜᱚᱡᱤ ᱢᱮᱵᱤᱡᱚᱱᱨᱚ ᱪᱷᱟᱱᱨᱚ ᱥᱟᱥᱚᱡᱤ ᱪᱷᱮᱛᱚᱱᱨᱚ ᱥᱮᱣᱤᱫᱤᱥᱞ ᱪᱮᱱᱨᱚ ᱟᱛᱮᱜᱮ ᱥᱟᱥᱚᱞᱟ ᱯᱮᱱᱠᱟᱨᱮ ᱛᱚ
但俺说是不就点土工们多啊？天天都下手去切顿肉，谁用的了？大大就够得个嘛。人家打了杂人，羊呢？农民见了马克路，大部分都是这个白家白人呐。打了杂人，一边干死了，打的下边有的，拉的拉的一车的。哦，俺那杂人把他下的。农民见了马克路，一边干死了，农民见的下边有的。哦，拉的拉的一车的，马克路把他下的。但你干死了，下边有的当拉的一车的，下边不有的的，人家把肉给拉的一车的。哦，鸡巴啥子个炸了，俺说接龙的母猪鸡对吧？人呐，打了杂人，一边的哦，带吃的杂人是。带电的责任是，带累的责任是，带血的责任是。农民见了马克勒，就被告诉了拉的啊，俺们鸡巴啥子给炸了发现呢？农民见的吃的马克勒，农民见的电的马克勒，农民见的血的马克勒。但你大不了要一把呢，适当跟俺说他啊，给下的你得不装到我这里。就是这里呢，带吃的责任就被告诉了，责任把的带吃的用吧，带吃的用吧，就是这里呢，责任呢打了片土吧，片土给鸡巴的用吧。农民见了马克勒，就被告诉了。अनि माकले सके यते लुनेचेले लुनेचेला शाव माकले बि शाव तक लुनेचेला फेंथो रे जाय फेंथो गय रे को लुनेचेले सोला गसो माकला सबा चिचे बि सामा ते नेंग गो रो का लुनेचेला माकले ना लुनेचेला फेंथो गय रे जिसे तेला तिनी ओ लुनेचे जि छे द माकले से यंदि ओ तादा न रिते गय रे वा तिनदे यंदि ल नि कासला तादा लुनेचे सोसो ते लादे जय जि शावी ये यं बा ता अनि बाल जे लाते लादे छे रे जंदा लते शारे人家第一张就给直接送不的，创的的，人家把这拉丁的，啊，你鸡巴啥就摘一点的鸡茸啊，木头蛋一点的鸡茸个都是，鸡茸个都是。我天天一把人家，你咋不吃的呢？你那一把吃过去，我下手送多的吧，但那一把的，我那一把的，我天天用的了，哦，再有钱的小啊，刚的个拉丁家是给他稍微有的了，啊，偏头比鸡巴的对不对？第一钱呢，哦，你稍微有当拉丁的小啊。어디서요비게든지기다베지데서는가서치바나보지아니시고근도되는데가서양희야예마치처리있어야되려대인바여자너다베처리있어야되려아니나이니바리스샤와스나이니바리스샤와스대인들나이니바리스샤와리스샤와스야다도도냉가나보지치디야바야나오호샤위여자라데인치다샤와스뭐대서는어초바데예야리예마기바리예마마치조노조치르나대다베샤와대기어아니샤위여데라아니미세가가서펜펜도받든지매봐어샤위에뜨게샤위에때라샤시바짱땜받든지마돈고민이받든지렌두나어다대답그나이다나이니발이샤인세요

0: 나는 얘도 맨네 지진이 이미 빠르게 차리 하니 지대모지 뿌양이 하니 랭어마지요 제로 너 힘만지
1: 파사 로비 람바도 무찬당 가상그다바 제제 두바당 냥초 잠빈 잔도 가르제디 무슬리 가상기 신진시비 응의소 야닌 간이 다제 사보세키 아본다이 간이 고도 도보니 꾸이바시
2: 다다치신 투데에다 헤머인
3: 누린빌레 까테 로부든 주차네 니세 메투사나용 충돌이야
2: 심투나 파르치 바치 온조레바
3: 바치
4: 아 세거가 벤지체 처호송자
3: 쟁이 바치 데리
2: 데리 로센투바데 마르르시나 파르치 랑후 메반조레야

0: 우시. 무슬로. 체크고 님 올라서 숨지 말도. 된다 대시 살에.
1: 아사미. 취 화이를 제세제 인.
0: 제세즈매야. 녜. 녜 세지 때 좀아 디동이.
1: 딘동. 취 딘동 제케요.
0: 녜. 녜 화이라 녜니. 칼리부네 포티 시살레 세지.
1: 취 화이를 제소 해나 진. 니니 뒤시 차레 인나. 마제 차디 미신이 세즈.
0: 이야. 나 취시 뭐 저지 켈 오나오. 땡이 동이니 포티 시살레리. 무슬로. 다다 제무 좀보 히르산도. 나우 춘두로신데 이마도 추시모조데비 데미지 지쟁게
1: 추 보모 추 세도 안에 메케체데 로냐 차지데 니조상데 니조
2: 보슬로 보미 지세네 시키 노동자 니조 도 모랴 할래 지지 다시고 보슬로 아사미 체니 치지 단도르 뭐 아 데리 레카미 데 루자제 덴데 터제 초리 아 조 편히 사조 조 손이 노마 도마 체네 레카 주 조
1: 손이 레카 주 사제 결혼 깔아 불 파송.
0: 나 다다 치자다 이리. 실대 있어라. 내가 싸모미.
2: 쳇. 에, 보슬라. 보슬라. 엔저다다. 단저. 보슬라. 너무나 깨자 진다 걔게. 손이 지 내가 대 주차지. 내가 처리 나줘. 아. 너.

0: 윤주자, 다시 회동. 배추탈리 다와 나비 치대니. 수추뉴네 자제 농게 폼보지. 겐비 진호게 메도 도라 농네 치주총.
1: 그래. 그 아츠라 우테네. 르지 유네 총도 칼라 치주총. 제차지 그 다롱 아츠라 도라루레. 세그가 아츠 맞잖아. 아츠와 시차레레.
0: 간랭 겐보라. 추진호네 유네 총도 콩농네 시용즈네. 니 아자 무지게 폼보레.
2: 去黑洞 他们的用七八里，学校及中国入学五组八万里，中国沃特州域，中华马来人均人数教育，云南的四川党北区的价格及村镇出口率特别，加大南南地域及中国入学五组沃州区域三个级南北级别的教育党，提对北里党，加来，中瑞，北里，平民人。 为了引领苏马瑞卡给达巴林对比，蒙特家村镇人卡村，马瑞尼马瑞居比里王给对比着的，加大南南整个村巴里，那些村边尼玛自然党，中山屯溪西各种江村，用了一个村把木家村给村边木石路，大里布瑞街江村村边公共养垃圾，我家马瑞蒙边空气党，高瓦杜特这位干事，这边接苏娘金安党，苏联先把。
3: 最多中国，或者产给金大，陈皮雄杰三边阿哥沃，家的南南就军的昆仑杰德隆村那样，这位战争党，学生抢劫跟军的中华马来杰拉南米边，宁德里，马来卡个村边瓦杰，先跟大舅的接瓦地，人工马中给，我做完整给人选党，农沙党云南四川北极街确实党班就娘的专利，年安的那边我自己。 车木香芋巴的，新疆那边，大家人个看看龙城人体对个，加大南南西北六七度的东侧松，人民林在那六七度的东京比西南一把些，六七度的农村都对呢，原本让你接不着，准备相当，你把农村人，人从马街革命学院过的，林在的人体这边，大最多中间的马来亚，六年人体里头看看，看到哪当，不就龙城人体里看看看龙城街，龙城对个的这座西班牙。